식사와 식사 사이 그 허전한 틈을 채워주는 작은 즐거움으로 간식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일상의 활기와 기분 좋은 에너지를 더해주는데요. 특히 요즘처럼 여행이나 드라이브를 많이 떠나는 시기엔 빠질 수 없는 여행의 동반자죠. 차 안에서 보내는 길고 지루한 시간 동안 출출함을 달래주고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몸에 필요한 에너지를 채우면서 기분까지 밝게 만들어줍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등학교 간식 시간을 손꼽아 기다리던 설렘 기억나세요? 정성껏 차려진 식사처럼 격식을 갖추지 않아도 손끝으로 집어드는 간단한 한 입은 어른이 된 지금도 즐기게 됩니다. 일상의 작은 틈을 채우는 맛있는 간식은 생기와 행복을 불어넣는 마법 같은 존재죠. 더위와 잦은 비 소식에 지쳐있다면 나만을 위한 간식 타임으로 즐거움을 되찾아보세요. 일상의 작은 행복이 더해질 겁니다.

0: 들리나요? 선물 받은 하루의 시작.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피아니스트 김정원입니다. 7월 21일 화요일 아침의 첫 곡은 엘라 피츠제럴드가 노래한 Cheek to Cheek 보내드렸습니다. 끼니 사이에 간식이 주는 즐거움. 그 유혹은 참 뿌리치기 힘들죠. 일이 잘 안 풀려서 답답할 때, 뭐 그냥 입이 심심할 때 먹는 간식 한 입이 기분을 생각보다 많이 바꿔주잖아요. 요즘처럼 여행을 많이 떠나는 계절엔 또 차에서 먹는 간식 준비하는 즐거움도 있고요. 또 휴게소에서 어떤 거 사 먹을까 즐거운 고민을 하는 것도 여행의 또 묘미 중에 하나죠. 이 어린 시절 간식 시간을 손꼽아 기다리던 그 마음이 어른이 된 지금도 여전한 것 같습니다. 뭐 어른이 된 다음에는 간식 몸에 좋지 않으니까 웬만하면 피하려고 하고 끊으려고 하고 하지만 아주 소량의 간식은 그 주는 기쁨이 또 건강에 좋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간식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또 취향에 따라서 짠 간식 좋아하는 분, 또 단 간식 좋아하시는 분들 따로따로 있으시잖아요.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는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1: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1: 카티 프로 시!

3개의 인터메초 작품번호 117 가운데 1번 E-flat 주황조를 라드 루프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영혼의 자장가예요. 얼마나 이 음악이 큰 위안을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마음이 이렇게 마음의 평화가 필요할 때 찾아 듣는 혹은 찾아 연주하는 곡입니다. 자, 청취자 참여 안내해드릴게요. 휴대폰 문자 메시지는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사연은 50원, 긴 사연은 100원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모바일과 PC에서 CBS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방송도 쉽게 들으시고 문자 참여도 무료로 하실 수 있죠.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인스타그램 계정 주소는 아당 CBS 영문으로 ADANGCBS 쭉 풀어서 쓰시면 되고요. 저희 프로그램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포털 사이트에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검색하셔도 인스타그램으로 연결됩니다. 또 매일 만나는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에는 쇼팽의 왈츠 전곡을 순서대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유섬님이 저는 옥수수 좋아해요. 한알 뜯어 먹으면 오래 먹고 입이 심심하지 않아요. 이런 메시지 보내오셨네요. 옥수수 너무 맛있죠. 그리고 정말 말씀하신 대로 뜯어 먹는 재미. 그리고 저도 간식이 너무 짜거나 너무 달거나 하지 않은 약간 이런 슴슴한 맛의 간식들 좋아하거든요. 저도 옥수수 너무 좋아하고요. 뻥튀기 같은 거 이렇게 많이 먹어도 큰 뭐 칼로리가 높거나 몸에 많이 해롭지 않은 그런 간식들 좋아합니다. 옥수수는 뭐 1등 간식이죠. 자, 이어지는 거군요. 모차르트의 오페라 돈지오반니 가운데 손에 손을 잡고 듣겠습니다. 소프라노 캐슬린 베틀과 테너 플라시드 도밍고가 노래하고요. 제임스 레바인이 주연하는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오케스트라가 함께 연주합니다.

모차르트 오페라 돈 조반니 가운데 손에 손을 잡고 소프라노 캐슬린 베틀과 테너 플라시도 도밍고의 노래 그리고 제임스 레바인이 지휘하는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 들었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구스타프 야누흐의 질문에 프란츠 카프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름다움을 보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늙지 않는 법입니다. 청춘은 행복합니다.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능력이 상실되면 위안 없는 노년과 몰락 그리고 불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것도 능력의 하나라는 것입니다. 청춘이 행복한 것은 아름다운 것이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아름답게 보이니까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게 되고 그래서 행복합니다. 나이 들어서도 아름다운 게 보이는 사람은 여전히 청춘입니다. 아름다운 것을 보고 감탄하고 심장이 뛰고 아름다움의 한복판으로 달려가고 싶고 아름다움에 몰입하게 되는 동안 우리는 청춘입니다. 카프카는 아름다운 게 아름답게 보이지 않게 되는 순간 노년이 된다고 말합니다. 아름다운 것을 볼 줄 아는 능력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의 삶은 몰락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게 아름다운 것으로 보이지 않게 되면서 우리는 불행해집니다.

저녁에는 하늘 위에 별들이 떴습니다. 광활한 우주의 바다에 떠있는 고독한 별들은 지독하게 아름다웠습니다. 별은 오래도록 아름답습니다. 별은 변함없이 아름답습니다. 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잊고 사는 삶은 불행합니다. 나뭇가지 사이에 큰 별 하나가 걸려 있습니다. 샛별입니다. 샛별을 가지 끝에 걸고 서서 지상을 밝히는 시간은 아름답습니다. 황홀합니다. 나희덕 시인은 어둠은 아직이라는 시에서 별은 어둠의 문을 여는 손잡이, 어둠의 망토에 달린 단추, 어둠의 거미줄에 맺힌 밤이슬이라고 노래했습니다. 별이 지닌 상징을 참 아름답게 노래합니다. 별을 아름답게 바라보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언제나 청춘으로 사는 사람일 겁니다. 시를 읽는 동안 나도 별이라는 손잡이를 열고 어둠의 안쪽으로 들어가 보고 싶었습니다. 어둠의 상자에 새겨진 별 문양을 손으로 만져보며 어둠을 더듬어 보고 싶었습니다. 어둠의 웅덩이에 떠있는 이파리 같은 별을 건져 물방울을 털어내며 흔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심흥문 시 정혜련 곡 별을 캐는 밤 베이스 바리톤 길병민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후리지아 향기님이 이 곡을 신청해 주셨네요. 그렇지만 이 곡은 원래 준비되어 있던 곡이었거든요. 아, 이렇게 텔레파시 통하는 것도 참 즐거운 일이에요. 사실 후리지아 향기님 어저께도 신청곡을 들려드렸는데 오늘은 우연히 또 이렇게 맞았습니다. 아, 뭔가 통하네요. 자, 제가 음악에 앞서 소개한 이야기는 시인 도종환의 책 상처와 결별하기에서 일부분 발췌한 내용이었습니다. 아름다운 것을 볼 줄 아는 능력이 사라지는 순간 노년이 시작된다. 카프카의 말인데 참 마음에 남네요.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아름다움에 감동할 수 있는 마음이 살아있느냐의 문제라는 거겠죠.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게 보는 눈뿐만이 아니라 재미있는 것을 재밌게 느끼는 것, 즐거운 것을 즐겁게 느끼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렸을 때 그렇게 즐거웠던 일들이 어느 때부터인가 그닥 재미없게 느껴지는 것들 참 많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놀이공원 가서 막 익스트림한 놀이기구 타는 걸 그렇게 좋아했거든요. 뭐 롤러코스터, 바이킹 같은 것들. 그런데 서른쯤에 오랜만에 놀이공원을 갔는데 그런 것들이 다 재미가 없더라고요. 재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막 어지럽고 불쾌하기까지 해준 순간에 아, 내가 늙었구나. 그 생각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아름다운 것을 보고 아름다움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여유가 없어서 점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별은 늘 그 자리에 있고 저녁 노을은 어제도 아름다웠을 거잖아요. 우리가 그걸 보지 못했을 뿐이겠죠. 나희덕 시인이 별은 어둠의 문을 여는 손잡이라고 표현했다는데 아름다움은 우리를 뭔가 다른 세계로 데려가는 문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작은 것에도 감동하고 예쁘다 느낄 줄 아는 마음이 살아있는 한 우리는 여전히 청춘이겠죠. 남영란님이 아직까지 아름다운 게 다 아름답게 보여서 청춘이라고

기뻐하셨습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요. 조금 마음이 울적해지는 곡인데 너무 아름다우니까 울적해지지 마시고 그냥 아름답게 들어주시면 좋을 곡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글라즈노프의 엘레지 G단조고요. 제라드 쿠세 비올라 그리고 브리짓 앙젤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글라즈노프의 엘레지 G단조, 제라트 쿠세 비올라, 브리짓 앙젤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자, 이어지는 순서는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입니다. 쇼팽의 왈츠, 오늘은 여덟 번째 왈츠, A플랫 장조, 오프스로는 64의 3입니다. 이 오프스 번호가요, 잠깐 설명드리면은 어떤 곡은 오프스 번호 하나를 온전하게 할당받은 곡이 있고요. 대부분 조금 규모가 큰 곡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작은 곡은 한 오프스 넘버 안에 몇 개가 이렇게 세트로 묶여있는 게 있어요. 5번 왈츠 같은 경우는 오프스 42 하나를 온전히 혼자서 차지했던 대왈츠였고요. 그 다음에 6, 7, 8번 3개는 OP 64의 1, 64의 2, 64의 3 이렇게 오프스, 한 오프스 안에서 3곡으로 이렇게 나눠 가졌죠. 조금 이렇게 작은 왈츠입니다. 근데 이 한 오프스 번호는 또 약간 뭐랄까요? 이어지는 모음곡 같은 느낌을 살짝 가져요. 그래서 연주자들이 OP 64를 연주할 때는 이렇게 3개를 한 세트로 연주하곤 또 하죠. 저도 이 쇼팽의 최후 3년 동안의 작품을 녹음했던 음반에서 이 OP 64 왈츠 3개를 연주했었는데 그때 이렇게 뭔가 하나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스토리를 이어가듯이 연주를 했었어서 제가 이 64번 3개의 왈츠는 제 연주로 계속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64의 첫 번째 왈츠가 강아지 왈츠였고요. 두 번째가 어제 들으신 굉장히 유명한 그 멜랑콜리안 선율의 C샵 단조 왈츠였잖아요. 오늘 들으실 64의 3번 마지막 왈츠는 그 세 곡 가운데 가장 잘 안 알려진 작품입니다. 저 역시 한때는 좀 멜랑콜리한 C샵 단조 왈츠나 또 이렇게 사랑스러운 강아지 왈츠에 비하면 조금은 좀 존재감이 옅은 곡이다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왈츠는 들으면 들을수록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지나쳤던 아름다움이 시간이 흐를수록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고 화려함 대신에 깊이와 품위를 들려주기 시작하거든요. 오래 함께할수록 더 많은 것을 내어주는 작품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김정원의 연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쇼팽의 왈츠 A플랫 장조 오퍼스 64의 3번 김정원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어떠셨나요? 제 이야기를 듣고 들으셨는데 그런 느낌이 드셨나요? 아닐 수도 있어요. 뭔가 귀에 쏙 안 들어오는데 라는 느낌 가지셨을 수 있습니다. 저도 한참 동안 그랬거든요. 클래식 음악은 조금 이렇게 한 번에 꽂히는 음악도 있고요. 조금 계속 몇 번 들어야지 좋아지는 곡들도 있으니까 어떤 곡들은 조금 인내심을 가지고 들어보세요. 싫지는 않잖아요. 자, 이어지는 곡은요. 아, 로모모로라는 닉네임 쓰시는 청취자분의 신청곡입니다. 시네마 천국 가운데 사랑의 테마 신청해 주셨어요. 아유, 너무 좋죠? 엔니오 모리코네의 음악입니다. 이삭 펄만의 바이올린, 그리고 존 윌리엄스가 주연하는 피츠버그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 하시죠.

영화 시네마 천국 시네마 파라디소 가운데 사랑의 테마 보내드렸습니다. 이작 펄만의 바이올린 존 윌리엄스가 주연한 피츠버그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아까 전에 팬님이 OP64는 특별한 남바이지요. 이 쇼팽 왈츠, 하이든의 현악 사중주 종달새, 멘델슨의 바이올린 협주곡, 베토벤의 교향곡 5번 운명 하셨습니다. 저도 이 OP 넘버에 좀 한 가닥 하는데요. 이 보면 팬님도 엄청나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 베토벤 운명은 67 아닌가요? 네, 나머지는 맞는 것 같습니다. 맨델슨의 바이올린 협주곡 64도 저도 바로 떠오르고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나를 찾아.
0: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

0: 싫어.
1: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2: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함께

0: 하기 하면
1: 하하이.
0: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2: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2: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경동 나비엔.
4: 지금까지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 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의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 하이빌 파크밸리 8월 오픈 예정. 1533-0589 주식회사 동일토건.
5: 오늘 1부 끝곡으로는 라흐마니노프의 교향곡 2번 2단조 오프스 27 가운데 3악장 아다지오 준비했습니다. 미하일 플랫네프가 지휘하는 러시아 내셔널 오케스트라 연주로 띄우고요. 이곡 듣고 우리는 잠시 후 2부에서 와글와글 음악 퀴즈와 함께 다시 만나죠.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홈픽.
2: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홈픽.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0: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1: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1: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

0: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젤 바디 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젤 바디 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오늘 2부 첫 곡은 송길자 씨 임금수곡 강 건너 봄이 오듯 소프라노 임선혜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어제 고영도 님이 듣고 싶다고 하신 곡이죠. 잘 들으셨죠? 빨강머리애 님이 이 목소리로 노래하는 여인을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노랫말도 목소리도 너무 아름다운 곡 이렇게 말씀해 주셨네요. 아, 저는 빨강머리애 님의 이 멘트가 너무 아름다운데요. 참 목소리가 청아하죠. 우리 아름다운 당신에게와도 깊은 인연이 있는 소프라노 강혜정의 음성이었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숭실사이버대에서 숭실역자 나의 꿈을 숭실력 발휘 쏴 숭실역자 내 실력이 숭실전으로 쏴 쏴 실전형 커리큘럼 숭실력자 숭쏴 숭실사이버대 지금 수시모 집중
2: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3: 한 번은 운일 수 있고
2: 5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0: 세계 인류 상품 선정.
1: 다섯 번은 노력이지만
0: 23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1: 23년 연속은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실력입니다. 세계가 23번 증명한 이름 태양의 알로에 유니베라.
2: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3: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4: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5: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 보관.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6: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7: 네.
6: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7: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6: 맥스 안 터져요.
8: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6: 맥스 안 터져요.
9: 오 마이 갓, 케이팝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10: 유동골뱅이,
9: 치맥에 유동골뱅이 아주 좋아요.
11: 무슨 찰흙수수가 이렇게 달아?
12: 영월이래요.
11: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12: 영월이래요.
11: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12: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흙수수는요, 영월 찰흙수수래요.
11: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흙수수 사업단. 관전.

이번 주 아름다운 당신에게 찾아드리는 공연 선물입니다. 디즈니의 명작 판타지아를 공연으로 만나는 필름 콘서트 디즈니 판타지아 인 콘서트가 열립니다. 김성진 지휘의 디토 오케스트라 연주로 판타지아 2000의 명장면과 함께 차이콥스키의 호두까기 인형, 스트라빈스키의 불새 등이 연주됩니다. 8월 4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입니다. 데이비드 이 지휘의 강남 심포니 오케스트라 공연에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피아니스트 박종혜의 협연으로 생상스의 피아노 협주곡 5번 이집트, 림스키 코사코프의 교향 모음곡 세헤라자데를 연주하죠. 8월 5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심포니 수석 플루티스트 김유빈, 고음악의 대가 챔발리스트 리처드 이가의 듀오 리사이틀에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의 플루트 소나타 전곡 무대로 8월 22일 토요일 오후 5시 부천아트센터 콘서트홀, 8월 24일 월요일 저녁 8시 롯데 콘서트홀입니다. 이번엔 책 선물인데요. 고호성의 책 모자 인문학입니다. 단순한 패션을 넘어 인류의 문명과 상상력, 시대의 아픔과 상처를 담은 모자 이야기죠. 35년간 모자 제조 및 수출업을 해온 모자 장인의 살아있는 기록입니다. 공연과 책 선물 원하시는 분들은요, 반드시 본인 성함을 적으셔서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십시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헨델의 오페라 세르세 가운데 정다운 나무 그늘 오르페우스 챔버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첫 곡 제가 가수를 잘못 소개했죠. 강 건너 봄이 오듯 우리가 소프라노 강혜정의 노래로도 많이 들었었는데 오늘 들려드린 버전은 소프라노 임선혜의 음성이었습니다. 두 분 다 너무 아름답고 청아한 음성을 가진 성악가들이죠. 자, 이어지는 곡은요. 아비가일님의 신청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슈베르트의 아르페지오네 소나타 A단조 1악장 신청해 주셨는데요. 안토니 메네세스의 첼로, 제라르 위스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듣겠습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정답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10분 뽑아서 선물 보내드리고요. 정답과 관계없이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 500번째, 1000번째, 2000번째 분들에게는 모바일 쿠폰 드리겠습니다. 또 퀴즈의 정답을 가장 먼저 맞춰주신 세 분께는요. 한스케이크에서 케이크 교환할 수 있는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게요. 자, 오늘 퀴즈 역시 네 곡의 힌트음악과 함께 생각해 보시면서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시거나 아니면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실 경우는 꼭 비밀글 비공개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 힌트음악 드립니다.

자, 첫 번째 힌트막으로 두 개의 프렐류드, 쇼팽의 24개의 프렐류드 가운데 두 곡을 들려드렸습니다. 작품은 28, 24개 프렐류드인데요. 15번 D플랫 장조,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빗방울, 오늘도 신청해 주신 분이 많으셨어요. 아까 전에 그레이스님도 이 곡 듣고 싶다고 하셨었고요. 그런데 오늘은 이 곡만 들려드리지 않았고 이어서 바로 연주되는 16번 B플랫 단조까지 보내드렸습니다. 어떠셨나요? 58초 걸리는 프렐류드였는데요. 아, 지옥이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고 또 질주, 심연으로의 질주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는 곡입니다. 굉장히 빠르고 격렬하고 아주 불안을 극도로 자극하는 그런 곡인데요. 이 곡의 연주는 마르타 아르헤치가 정말 일품입니다. 거의 그녀의 시그니처라고도 할 수 있는 프렐류드인데요. 아무튼 이 쇼팽이 조르드상도와 함께 스페인 남쪽에 있는 섬 마요르카에 머물 때 작곡한 곡입니다. 자, 스페인 남쪽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스페인은 이미 정답에서 멀어졌죠. 많은 분들이 스페인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16번 이 마르타 아르헤치의 연주의 상징이라고도 할 수 있는 16번까지 들려드렸다는 것이 큰 힌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고차원적으로 생각을 했는데요. 힌트 막 두 번째 또 한번 들어보실까요?

0: 자, 두 번째 힌트만 하겠습니다. 카를로스 가르데의 포르나 카베타, 간발의 차이 보내드렸습니다. 탱고의 황제라 불리는 카를로스 가르데의 작품이죠. 영화 여인의 향기에서 주인공이 탱고를 출 때 이 곡이 흐르면서 정말 이 곡이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탱고 역시 오늘의 정답을 맞힐 수 있는 중요한 힌트입니다. 이 카를로스 가르델이라는 작곡가도 그렇고요. 아까 전에 들려드렸던 쇼팽의 프렐류드, 정말 폭풍 같은 질주, 그 연주를 보여준 마르타 아르헤리치라는 시대 최고의 피아니스트, 전설적인 피아니스트 역시 중요한 힌트입니다. 탱고는 우루과이 그리고 이 나라에서 시작되고 발달한 춤이죠. 이 나라가 어딘지 정답 아시는 분들 50원의 이용료가 부과되는 유료 문자 샵 9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 힌트 막 드립니다.
1: 굿 이브닝 레이디즈 앤 젠틀맨. 마이 네임 이즈 요요 마. 유어 첼리스트 포 디스 이브닝.

자, 오늘 퀴즈 세 번째 힌트막으로 피아졸라, 아스트로 피아졸라의 리베르탕고를 제프리 사이먼이 지휘하는 런던 첼로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요요마 첼리스트 함께 했는데요. 아, 목소리도 참 좋네요. 리베르탱고라는 곡 제목은 자유를 의미하는 스페인어 리베르타의 탱고를 결합한 거죠. 리베르탕고. 고전 탱고가 아닌 새롭고 자유로운 탱고를 의미하는데요. 이 탱고와 피아졸라의 공통점은 바로 이 나라죠. 이 나라

은 어디일까요? 자, 세 번째 힌트 하나까지 듣고 이제는 정답 보내주신 분들 많이 계신데요. 아직 정답을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정답을 절대로 피해갈 수 없는 외나무다리 힌트. 오늘의 정답인 이 나라는 남부의 안데스 산맥, 북부의 사막지대를 비롯해 파타고니아의 황무지, 이구아수 폭포 등 대자연의 수많은 모습을 가지고 있죠. 20세기 최고의 축구선수로 꼽히는 디에고 마라도나, 또 마라도나의 후계자인 리오넬 메시 모두 이 나라 출신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탱고의 기원도 이 나라에서 찾을 수 있죠. 이번 북중미 월드컵 우승을 스페인이 차지했는데요. 결승전에서 연장전까지 치른 끝에 이 나라를 1대0으로 이겼습니다. 수도가 부에노스아이레스인 이 나라는 어디일까요? 이제 많은 분들께서 정답 보내주고 계신데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50원의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9390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힌트 음악 보내드릴게요. 마지막 힌트 음악으로는 아까 많은 분들이 몇몇 분들이 예상해 주셨는데 Don't Cry For Me 이것을 아우 큰일 날 뻔했어요. Don't Cry For 예, 이것을 마돈나의 노래로 준비했습니다. 영국 가수 줄리 코빙턴이 1976년에 처음 부른 곡인데요. 1978년 뮤지컬 에비타 넘버로도 불리기 시작했죠. 뮤지컬 에비타는 이 나라의 영부인 에바 페론의 생애를 다룬 내용인데요. 가난한 시골 출신에서 영부인까지 오른 에바가 발코니에서 자신을 낮추고 국민을 높이면서 부른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마돈나가 1996년에 커버해서 큰 사랑을 받았는데요. 이번 북중미 월드컵의 스페인과 이 나라 결승전 하프타임 쇼의 지휘자 구스타보 두다멜, 우리나라의 BTS 그리고 또 이 노래를 부른 마돈나도 출연을 했죠. 자, 이 나라가 어딘지 정답 음악이 끝나기 전까지 보내주세요. 마지막 힌트 음악입니다.

오늘 퀴즈 마지막 힌트막으로 Don't Cry For Me Argentina 마돈나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마다나.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힌트막 네 곡을 모두 들어봤는데요. 오늘 퀴즈의 정답은 바로 아르헨티나였습니다. 아르헨티나. 아, 마지막 힌트곡 참 좋지 않았나요? 제가 제 생에서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본 게 정말 손에 꼽거든요. 그만큼 영화관을 많이 안 갔는데 아, 예비타를 빈에 있는 영화관에서 봤었어요. 아, 굉장히 감동적으로 봤었던 기억이 나고요. 또 마돈나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선입견도 많이 내려놓게 된 아, 또 그런 영화였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웠고 얼마나 노래가 좋았었는지. 자, 많은 분들 참여해 주셨네요. 먼저 당첨자 6분 소개해 드릴게요. 정답과 관계없이 모바일 쿠폰 받으실 세 분인데요. 500번째 문자 보내주신 4175번님, 그리고 1000번째 문자 보내주신 5166번님, 그리고 2000번째 문자 참여해 주신 1017번님 세 분 다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 또 아르헨티나 정답 맞춰주셨습니다. 자, 퀴즈의 정답을 또 가장 먼저 맞춰주신 세 분께는 한스케이크에서 케이크 교환할 수 있는 모바일 쿠폰 드리는데요. 받으실 세 분은 9954번님, 7651번님, 3069번님 이렇게 세 분은 케이크 교환권 받게 되시겠습니다. 그 외에 당첨되신 10분께는 개별적으로 당첨 소식 전해드릴게요. 당첨자 확인은 방송 후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자, 참여해 주신 분들 모두 모두 감사드리고요. 당첨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지금까지 와글와글 음악 퀴즈였습니다. 아, 많은 분들이 오늘 퀴즈 정답이 스페인일 거라고 예상하셨나 봐요. 아무래도 우승 국가니까. 그래서 아, 정답도 1등만 기억하는 세상이 아니라는 따뜻한 퀴즈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는 문자 보내주신 분도 계셨어요. 또 그렇게 봐주니까 감사드리네요. 너무너무 잘했죠. 그리고 아르헨티나는 워낙에 또 아, 팬이 많잖아요. 메시도 있고. 또 이번에 스페인에서 그 19세 라민 야말 정말 뭐 축구 천재였는데 아까 전에 우리 PD님이 시작하기 전에 그 메시가 어린 야말 목욕시키는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20살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인연에서 또 이렇게 월드컵 결승전에서 만나는 인연까지 된 두 사람의 인연도 참 특별했어요. 자, 이어지는 곡은요. 아, 이 곡은 누구의 신청곡 아니죠? PD님. PD님의 픽입니다. 자, 야누시카 샹카의 곡입니다. T42. 참 매력적인 재즈곡인데요. 예후디 메뉴인의 바이올린, 존 에드리즈와 얀 블록의 기타, 그리고 피에르 미셸롯의 베이스 연주로 함께 듣겠습니다.

0: 상큼한 음악이었습니다. T42 예후디 메뉴네 발린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소중한 순간을 함께하는 한스케이크에서 모바일 상품권, 메디컬 스킨케어 전문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라헬 화장품에서는 라헬 데이케어의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제, 지니 더 바틀에서 현명한 엄마들의 선택 아엔나라 베이비 샴푸 바디워시 로션 세트, 정식품에서 오리지널 두유 베지미를 드립니다.

0: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내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4: 세라하임.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든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여행.
5: 방탄꼭지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6: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새로운 판로가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면 판촉물 시장에 주목해 보십시오.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와 판로 개척을 위해 협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판촉물 시장에 진입, 지금 한국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7: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8: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9: 올바른 품질하면?
10: 올품.
9: 올품하면?
10: 올바른 품질.
9: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10: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9: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10: 올바른 품질.
11: 최강희의 영화 음악을 진행하는 최강희입니다. 아름다운 당신에게 감동을 그대로 이어서 잠시 후 11시에 만나요.
12: 오늘 마지막 곡입니다. 루로이 앤더슨의 나팔수의 휴일 보내드릴게요. 아서 피들러가 주연한 보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예요. 지금까지 피아니스트 김정원이었고요.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아름다운 당신에게.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3: 모든 인쇄 가능한
4: 성원 에드피아
3: 온라인 주문 간편한
4: 성원 에드피아
3: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4: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5: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3: 국민 인쇄
4: 성원 에드피아
6: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7: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8: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9: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10: 메디힐 토너 패드
11: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9: 집에서 홈픽해
10: 홈픽
11: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9: 지금 홈픽해
10: 홈픽
9: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10: 홈픽
9: 홈픽
12: 국내 최초 특허받은 기울어진 롤펜 바이탈 프렌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튀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펜으로 돌리세요 기름과 냄새는 막아주고 자동으로 뒤집고 저어주니까 세상에 없던 요리의 편리함 바이탈 프렌트 롤펜
13: 그때도 지금도 피엔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피엔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4: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5: 휴렉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원하는 건 뭐든 뚝딱 건네주던 로봇 도라에몽 기억하시나요? 매년 여름이면 극장판 도라에몽 시리즈가 찾아오는데요. 주인공 진구는 부족한 게 많은 아이예요. 늘 실수 연발이라 가끔은 답답하게도 느껴지는데요. 그런 진구에게 도라에몽은 둘도 없는 친구가 되어줍니다. 남들이 다 하는 걸 너만 못하는 건 없어. 너에겐 별처럼 많은 가능성이 있고 넌 그걸 잡을 수 있어. 길 같은 건 가만히 서 있어선 찾을 수 없어. 스스로 걸어갈 때 길이 생기는 거야.

사실은 이 이야기는 작가 자신의 이야기라고 하죠. 어릴 적 친구처럼 부족한 게 많았던 작가는 만화로나마 위로와 용기를 주고 싶었다고 해요. 재밌는 건요, 도라에몽 역시 나사가 하나 빠진 불량 로봇이라는 거죠. 가장 부족한 로봇이 가장 부족한

소년을 만나 서로의 빈틈을 채워주는 거지요. 최강희의 영화음악, 너와 내가 만나 더 빛날 수 있길 바라봅니다.

0: 최강의 영화 음악입니다. 애니메이션 도라에몽 오프닝으로 오프닝 도라에몽의 노래 들으셨어요. 도라에몽 예전에는 동자몽이라고도 했다고 하던데 맞아요? 기억하시나요? 어릴 때 만화책으로 봤던 기억도 나시죠? 만화책으로 봤던 분들은 동자몽 그러셨었나 봐요. 극장판은 2008년부터 해마다 개봉해서 올해도 어김없이 도라에몽 극장판 신진구의 해저비밀성이 찾아왔습니다. 그나저나 어릴 적 도라에몽 부러웠죠? 뭐든 주문만 하면 주머니에서 적적 다 꺼내주잖아요. 전 그 뭐냐 기억력 식빵인가? 책 내용을 식빵으로 찍어서 먹으면 다 기억하는 거 그것이 부러웠습니다. 나중엔 배가 불러서 탈이 나가지고 결국엔 열심히 노력하자 했던 엔딩 기억하시나요? 도라에몽 주머니가 있다면 여러분은 무얼 부탁하고 싶으신가요? 한번 상상해 보시면 어떨까요? 네, 농담곰님 동자몽은 처음 들어보네요. 캡틴코리아님 우리 마음을 치유해주는 강디가 있죠. 어린이날 같아요. 도라에몽 조윤진님 별로만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는 이야기 듣고 싶은 영화 음악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메시지 번호는 샵9390 샵9390 레인보우는 무료입니다. 최영음 인스타 공식 계정 CBS 무비도 놀러오세요. 인스타나 네이버에서 최강희의 영화 음악 검색하시면 바로 오실 수 있습니다.
1: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0: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1: 네.
0: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1: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0: 맥스 안 터져요.
2: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0: 맥스 안 터져요.
3: AI가 다 해줘.

여러분, 이게 무슨 일이에요? 참 좋으네요. 와, 오랜만에 듣네요. 그쵸? 극장판 체인소맨 레제편. 뭐, 이거에 여러분들 많이 빠져서 또 음악, 이거 인더풀 신청해 주시고 했던 게 또 엊그저께 같은데. 그쵸? 시간이 참 빠르네요. 우시오 켄스케의 인더풀. 몽환적이면서도 로맨틱한 분위기가 정말 아름답네요. 맛으로 치면은 중독적인 맛이었던 것 같아요. 앞서 들은 곡은 류이치 사카모토의 아쿠아, 영화 괴물에서 들었어요. 그 인더풀 듣고 있는데 이 문자를 읽었어요. 아, 이 글을 읽었어요. 광화문 여인님이 아들이 수술을 해서 퇴원하고 집에서 모처럼 듣고 있다고. 도라에몽 주머니에서 상처 하나도 없이 다 낫게 해주는 약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강디님 목소리 들으니 힘나요. 감사해요. 하셨어요. 이거 이 글을 읽으면서 상상을 하면서 참 따뜻하다. 사랑이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죠. 네, 도라에몽 주머니에서 뭘 꺼내고 싶나요? 했더니 네, 정수재님은 네, 아드님의 상처를 낫게 해주는 약을 꺼내고 싶다고 하셨네요. 딸기산도님, 다 큰 울 아들내미 방에도 도라에몽 인형이 가득이요. 아, 애니의 힘을 느낍니다, 저는. 얼마 전에 토이스토리 1, 2, 3, 4, 5까지 한 번에 몰아보고서 아, 애니란 좋은 것이구나. 다시 한번 크게 느꼈어요. 네. 토이스토리 피규어를 얼마나 찾아봤던지 사진 않았습니다. 보기만 했어요. 파래 김부장님, 오늘 저녁 6시 30분 도라에몽 마법주머니에서 영사배가 나옵니다. 맞아요. 맞아요. 잘 알려주셨어요. 오늘 영사배에서 재미가 나옵니다. 오늘 영사배에 그 러닝타임도 짧지 않고 네, 길고 또 알차고 재미있으실 거예요. 앤드쌤이라고 마음 심리상담가님 나오시고 그러니까 심리상담도 해주시고 그 애착 유형도 봐주시고 또 개그맨 요새 대세 개그맨 이무일님 나오셔서 또 재미는 덤이요 또 솔직한 매력까지 보여주셔서 우리 제작진들은 다 푹 빠지셨어요. 푹. 여러분들도 꼭 본방사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유튜브 최강희의 아니 뭐죠? 맞나요? 네.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최강희 영화 음악 아닙니다.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영사배입니다. 제 최애 도라에몽이에요. 매일 행복할 수 있는 주문이지요. 여름 감기로 2주를 고생하고 있는데 오프닝 너무 반가웠어요. 6681님. 도라에몽 삼총사 사진 보내주셨어요. 아, 그리고 파래 김부장님은 곧 할머니 생신이라 도라에몽 주머니에서 임영웅 콘서트 티켓이 나왔으면 좋겠다고도 추가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2021님은 방학 숙제 대신해주는 로봇 꺼내주면 좋겠다네요. 네. 그러면 8의 김부장님이 신청해주신 알라딘 OST 중에 A Whole New World 듣고 올까요? 피보 브라이슨, 레지나 벨이 부릅니다.

이 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 네가 좋을까? 근데 너는 나한테 왜 그럴까? 내 사랑은 왜 항상 어려울까? 사랑이 대체 뭘까? 사랑을 배울 순 없을까? 네가 좋아, 좋아 죽겠어. 안녕하세요. 최강희 영화음악 DJ 최강희입니다. 제가 사랑을 한번 배워보려고요. 영화로 유튜브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줄여서 영사배. 우리 같이 배워봐요. 사랑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네,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영사배. 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아, 진짜 사랑을 많이 배우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궁금하네요. 아, 저는 진짜 많이 배우고 있어요. 네, 배우신 사랑이 있다면 남겨주세요. 궁금하네요. 전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데. 들으신 곡은 베토벤 2 중에서 제임스 잉그램, 달리 파튼이 함께한 The Day I Fall in Love. 또 그 전에 들으셨던 곡은 A Whole New World였습니다. 요즘 비가 계속 와서 유모차 끌고 우산 들고 어린이집에 보내고 출근길이 참 힘드네요. 그쵸, 짐이 많으니까. 하원길엔 비가 좀 그쳐서 아가랑 놀이터에서 놀고 싶어요. 5774님 놀고 싶어요. 그래도 또 이런 게 사랑인가요? 사진도 보내주셨는데 어머나 어머 빵 터졌어요. 어머 비 오는 날 선글라스 끼고 잔뜩 멋부린 아가. 아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네요. 햄버거 옷 입었네요. 머리도 예쁘게 따고. 힙하네요. 힙해. 7679님. 저는 비가 와서 좋은 1인입니다. 물기 잔뜩 머금은 나무도 좋고 촉촉한 흙냄새도 좋고 오늘은 커피 한잔 들고 동네 산자락에서 시간 보내고 있어요. 이런 여유는 방학하는 내일이면 당분간 누릴 수 없어서 더 소중합니다 하셨네요. 그쵸. 또 비 오는 날 좋아하시나 봐요.

좋아하는 것에는 향기가 있죠. 예전에 사랑은 음반이에라는 영화에서 남자 주인공이 아이스하키 선수예요. 나중에 부상으로 피겨스케이팅 선수가 되는데 얼음 냄새를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닥에 이렇게 가만히 누워서 얼음 냄새를 맡는 장면이 되게 인상 깊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여름을 좋아해서 여름 향기를 되게 좋아해요. 저도. 이번 주 영화 공연 선물입니다. 디즈니 명작 애니메이션을 오케스트라 연주와 함께 즐겨보십시오. 디즈니 판타지아 인 콘서트 초대합니다. 8월 4일 저녁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이고요. 하나 더 있죠. 아름다운 여름밤 야외에서 영화음악을 즐겨보면 어떨까요?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연천 DMG 국제음악제가 주관하는 별이 빛나는 밤에 영화음악 클래식 콘서트에 초대합니다. 7월 31일 연천군 백학 자유로 리조트 야외 무대예요. 자세한 내용은 공지사항 참고해 주시고요. 보고 싶은 분들은 각각 말머리 디즈니 혹은 연천 적어주시고 본인 성함도 적으셔서 유료문자 샵 9390으로 신청해 주십시오. 네. 사연을 하나 두 개 더 하고 음악을 들을까요? 지금 음악을 들을까요? 하나 더 하고 들을까요? 네. 네, 뭘 할까요? 자, 이 시간에 하나 들었겠다고요?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고르기가 어렵네요. 가디언스 오브 갤럭시 3 중에서 라디오헤드 크립.

최강희의 영화음악. 캬, 보이후드 중에서 콜드플레이의 옐로우까지 들으셨습니다. 와, 근사하네요. 오지은님 글이 마음에 콕, 정말 동감합니다. 오늘 진짜 목소리로 숨쉬게 했다, 선곡으로 숨먹게 하는 캬 하셨는데, 네, 오지은님 멘트가 장난 없는데요. 멘트 좀 치시는데요. 네. 감성 채우고 있는데 제 무시무시한 글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어떡해요? 1994님. 남편 취미가 피규어 모으기예요. 근데 모으기만 하고 청소는 안 해서 제가 오늘 먼지 청소하고 있는데 귀멸의 칼날 주인공 칼을 부러뜨렸어요. 어떡하죠? 하셨는데 여러분 어떡해요? 이거 어떡해요? 지금 제가 너무 걱정이 돼서 어떡할까요 여러분?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일단 벽에 기대놔야 되나? 아니면 기분 좋게 해드려서 말씀을 드려야 되나? 맛있는 음식을 일단 해보십시오. 네, 잔소리 하려다가 더 이렇게 모셔야겠네요 오늘. 화이팅! 동탄호수님, 첫 인사드리네요. 동담엔 비가 많이 와요. 음악이랑 날씨가 너무 잘 맞습니다 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하얀바다님, 천막으로 만든 주차장 천막을 난타하듯 비가 내립니다. 세찬 빗소리를 들으며 음악을 들으니 감성 만땅입니다 하셨습니다. 투덕투덕투덕 내리는 빗소리는 좋지만 와상창창 내릴 때는 좀 무서울 것 같기도 한데 그것도 감성인가요? 궁금해지네요. 네, 비 오는 날은 차박이죠 하신 분도 있었어요. 조원생님. 아, 차박도 근사하죠. 네. 둘리공사님은 오락가락 학창시절엔 이런 날 오락시간을 요구해서 장기자랑 등을 했었는데 추억 돋네요. 맞아요. 선생님, 사랑 얘기해주세요. 첫사랑 얘기해주세요. 이러곤 했었는데. 그쵸? 노래 듣겠습니다. 페넬로피 중에 아이슬란드 밴드죠. 시기오로스, 호피폴라.

최강의 영화 음악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머쉬드림에서 프리미엄 누룽지와 현미새우칩 세트, 올바유에서 피부 장벽 개선 크림과 유기농 레몬즙, 유기동물의 안전한 삶을 지원하는 커피공방 드립앤드롭의 드립백 세트, 예술영화관 애무시네마에서 영화 티켓, 두서출판 작가에서 월간문화전문지 쿨투라 6개월 구독권을 드립니다.

0: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2: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1: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2: 왕타 칫솔,
1: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3: 시원해.
4: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땐

0: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3: 우리 집은 슈가버블.
4: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5: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4: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5: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4: 방탄꼭지 방탄꼭지.
6: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7: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6: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7: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8: 경동 나비엔.
9: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육아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8: 노무법인 폐
9: 1544-7575.
10: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11: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12: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3: 자물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14: 무슨 찰흙수수가 이렇게 달아?
15: 영월이래요.
14: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15: 영월이래요.
14: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15: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흙수수는요, 영월 찰흙수수래요.
14: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흙수수 사업단.

네, 지금 베니스의 사랑 메인 테마 흐르고 있는데요. 내가 비 오는 날도 참 좋네요. 여러분이랑 좋은 음악도 듣고.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네, 습도가 높은데 오늘도 잘 보내시고 내일에서 또 만나요.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홈픽.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0: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1: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1: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 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어캄?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잘 바리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탄력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대.
3: 헐, 몽잘 바리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잘.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몸이 아팠다가 완쾌한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아프고 나니 걱정으로 시간을 보냈던 게 제일 후회스럽더라. 몸이 아팠던 한 외과 의사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다가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하죠. 점심 식사 이후에 미래를 생각하는 건 시간 낭비다. 밥 먹으면서 맛있다 이 생각만 하면 좋을 텐데 오후에 할 일 당겨서 걱정, 아이들 걱정, 가족 걱정, 길고 고된 퇴근길까지 미리 걱정, 걱정, 걱정. 마음이 마음대로 잘 안 돼요. 자, 지금부터 우리 걱정 인형 하나씩 손에 쥐고 있다 생각해 볼까요? 남은 오후의 걱정은 맡겨두고 편안한 마음으로 밥 먹고 노래 듣기. 지금은 걱정 대신 여유를 벌어보는 시간이니까요.

0: 아 귀찮아 그냥 아무 노래나 틀어. 지코의 아무 노래. 그냥 아무거나 그냥 아무 노래 그냥 뭘 고르고 그냥 걱정하고 막 걱정해서 또 걱정에 걱정을 달고 그래 살아 뭐예요. 아 제 얘기네요. 오늘만 사는 여자입니다. 202 하나님. 그러니까 이게 막 사는 사람이란 뜻 물론 막산이들도 많이 있겠지만은 그냥 오늘을 잘 사는 사람 이야기를 우리가 하자는 거예요. 장마에 늘어지게 되네요. 남편이랑 아이 아침에 보내고 지금까지 소파에 자다가 깜놀했잖아요. 1698님. 뭘 깜놀해요. 곧 방학인데 이제 계속 다 모두가 함께 장판에 붙어있을 거라서 깜놀할 건데요. 여러분 걱정 많아요? 무슨 걱정 있어요? 함께 얘기해봐요.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1: 숭실사이버대에서 나의 꿈을 숭 실력 발휘 쏴

0: 쏭쏴!
1: 숭실 사이버대 지금 수시모 집중.
2: 일하는 사람을 지키는 일, 사업장을 지키는 일, 고용산재보험이 그 역할을 함께합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고용산재보험 가입 부가 체계가 새롭게 바뀝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준은 근로시간 중심에서 소득 기준으로 바뀌고 보험료는 실제 월 보수 기준으로 부과되며 국세소득 활용으로 사업주의 신고와 정산 절차는 더욱 간편해집니다. 실업 위험의 사각지대는 줄이고 보험료 정확성은 높이고 보험행정 부담은 낮추는 소득기반 가입 부가 개편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함께합니다.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텍 건강기능식품 광고.
1: Oh my god,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2: 유동 골뱅이
1: 치맥의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3: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글레오?
1: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0: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1: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0: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서영은 비 오는 거리 3857님이 신청해 주셨고요. 6225님 임현정 사랑은 봄비처럼 이별은 겨울비처럼 들으셨어요. 3857님이 비 오는 날 미용실 와서 파마 말고 있는데 잘 나올까 걱정이네요. 아 근데 우리 미용실 하시는 청취자분들께서 옛날 얘기에 좀 그만하라고 지금 약이 얼마나 좋아졌는데 그러니까 이거 우리 됐다 옛날에 들었던 얘긴데 지금도 그 얘기를 하고 있으니 그래서 뭐 비 오고 뭐하고 상관이 없다고 하고 또 기술이 이제 습도랑 여러 가지를 맞춰가지고 기술을 이렇게 쓴대요. 파마 말고 창가에 앉아있는 비 오는 거리를 보고 있어요. 뜨둥 마시면서요. 뜨거운 둥굴레 차요. 괜찮죠. 파마 말고 비 오는 창밖을 보며 뜨둥 한 잔. 오늘처럼 꿉꿉한 날에는 상큼한 노래 좋죠. 아 무작정 떠나고 싶어요. 걱정 없고 약은 없는 6225님. 어딘데요? 알면 좀 같이 좀 갑시다. 이 무작정이라는 말이 점점 이게 나이가 들수록 무서워요. 어릴 때는 그냥 무작정. 왜냐면 뭐 우리는 아직 젊기에 괜찮은 미래가 있기에 그러고선 좀 할 수 있었던 뭔가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뭐 그다지 용기도 필요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무작정 떠난다. 어머머, 뭐 나 없으면 이게 안 되고 저게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이런 거 이제 걱정하다 보면 아무 때도 못 가죠. 뽀미님, 다음 주부터 일주일 휴가입니다. 일단 토요일에 남편하고 청송 주황산 가요. 날씨가 좋아야 할 텐데 큰 걱정입니다. 자, 청송 지역에 계신 분 혹시 계신다면 지금 큰 걱정이라고 하세요. 날씨가 안 좋은 게. 우리가 봐봐요. 이런 걸 표현할 때도 아 날씨가 안 좋고 너무 큰 걱정이 안 큰 걱정이에요.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의 또 새록새록한 묘미를 찾아보면 되죠. 네. 걱정 너무 하다가 우리가 걱정하는 것에 열 가지 중에 한 가지 일어날까 말까 한다잖아요. 걱정하지 마요. 12시에 만납시다. 이렇게 참여해 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 인터넷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CBS 레인보우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이 언니들은 별로 걱정 안 할 것 같아요. 어디를 가거나 내가 딱 들어가는 순간 환불 잘해 줄 것 같아서 만들었다 하죠. 환불 원정대 돈 타치미 2986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소녀시대 오 브라운 아이즈 비오는 압구정. 그러니까 브라운 아이즈가 원조 그룹이야. 나얼 씨랑 윤건 씨랑 있을 때 브라운 아이드 소울부터는 윤건 씨는 빠지고 이제 정엽 씨랑 다른 분들 제가 영준 씨 그죠? 그렇게 세 분인가요? 지금은 뭐예요? 세 분이 그대로 있나요? 어려워. 걸스가 또 있고 그죠? 부하걸이 있고 부부걸도 있고 어렵네. 원조가 브라운 아이즈다. 찬열 펀치 스테이 위드 미 85383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청송 날씨 알려주셨습니다. 좋아요. 올해 큰 비 지나갔어요가 좋은데 온 적 없어요는 행복동행님. 지나갔어요 이러면은 아 이제 끝났다 이런데 온 적 없어요. 지금은 좋다고 합니다. 네. 오늘 문자 안 보내려고 했는데 여기 전주 쪽은 해가 쨍쨍해요. 3703님 안 물어봤는데 전주는. 그래도 감사해요. 혹시 전주 갈 분들을 위해서. 아 그리고 요즘은 이거 날씨 그거 어플 보면은 뭐 다 나오고 뭐 전 세계 날씨도 볼 수는 있는데 우리 또 특파원들이 거기에 계시면서 확실히 비 오는 날 거래처 갔다 혼밥 홈커피하고 있어요. 비 오는 게 시원해서 좋네요. 썬님. 7533님 음악이 너무 좋아서 주차하고 들어요. 촉촉해지네요. 아 오늘 들으면 미추어버리는 두 곡을 지금 준비해놨어요. 이 곡들의 본체는 안예은이에요. 그러나 이 곡을 표현하는 가수들은 헤이즈와 이수영이에요. 헤이즈 피처링 안예은의 빗물에게 들으니 1164님

0: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1: 네.
0: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1: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0: 맥스 안 터져요.
2: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0: 맥스 안 터져요.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0: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5: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6: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0: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5: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7: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8: 콜레스테롤!

0: 파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0: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0: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나를 찾.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허리, 어깨, 무릎발, 무릎발? 내 얘긴가? 아, 요즘 이리저리 쑤시고 결리고 뭐 좋은 거 없을까?
2: 아, 콘드로이친으로 관절통을 줄여준다는 콘티 6배? 비타민도 챙기고 관절도 편안해지니 일석이조겠네. 좋다 좋아, 역시 콘티 6배. 마더스데이야.
3: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4: 1533-1566 세라하임.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5: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여보, 오늘 마지막 출근은 어땠어요? 30년간 고생 많았어요. 이제는 해보고 싶은 일, 마음 가는 일 해봐요. 당신의 새로운 시작, 내가 제일 많이 응원할게요. 당신과 예, 그 이상의 행복을 잇습니다. 경력의 모든 순간, 이음길 HR.
1: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2: 광고 전에 선우정아 상상 들었고요. 저기, 아우, 노래 신청, 저기, 해야 되는데, 지금 황은희님, 지금 내가 못 보겠는 게, 컵라면에 물 조금만 더 부어야 돼. 이거 너무 짜요. 이거 큰일 나. 너무 짜. 물 조금만 더 부어요. 박진영, 날 떠나지 마 듣고요. 2부에 올게요.

0: 모든 인쇄 가능한
1: 성원 에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성원 에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1: 성원 에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5: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6: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이적이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2: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3: 세수하고 한 장 쓱딱 꽂혀, 간편하게 한 장 쓱딱 꽂혀, 화장 전에 한 장 쓱딱 꽂혀, 하루 5분 쉽게
4: 쓱딱 꽂혀.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딱 꽂혀.
3: 메디힐 토너 패드.
5: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4: 집에서 홈픽해.
3: 홈픽.
5: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4: 지금 홈픽해.
3: 홈픽.
4: 방문 택배도 캡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내기,

0: 커피.
1: 국내 최초 특허받은 기울어진 롤팬 바이탈 프렌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티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팬으로 돌리세요. 기름과 냄새는 막아주고 자동으로 뒤집고 저어주니까 세상에 없던 요리의 편리함 바이탈 플랜트 롤팬.
2: 그때도 지금도 PN 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 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4: 휴렉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0: 0707님은 진짜 매일이 즐겁지 않아요? 신청곡 거의 매일 나오시죠? 선곡을 진짜 잘하시는 거예요. 뽑힌다는 건. 자부심을 가지셔도 될 것 같아요. 베이비복스 야야야. 12시에 만납시다. 이렇게 참여해 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 인터넷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CBS 레인보우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아, 어떠한 커넥션이 있다거나 0707님과 어떤 뭐 관계가 있다거나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PD님이 오늘의 날씨, 습도, 뭐든 뭐 언제 틀었냐 이런 거 컴퓨터거든요. 했는데도 뽑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도 나의 모든 역량을 담아서 신청을 하셨을 때 뽑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아우, 또 오해할까봐 갑자기 두려움이 밀려왔네요.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선물은요. 마임 화장품에서 라일 데이케어 나이트 케어 수분 보습젤,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드립니다.
1: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3: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4: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준수입니다. 새로운 판로가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면 판촉물 시장에 주목해 보십시오.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와 판로 개척을 위해 협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판촉물 시장에 진입, 지금 한국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0: 잘 놀고 잘 자란 닭으로 만든 치킨. 동물복지 자담 자담 치킨.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4: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5: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0: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싸이 강남스타일 왁스의 오빠 영턱스 클럽의 정 쓰셨어요. 싸이의 강남스타일 뮤비가 60억회를 돌파했대요. 근데 저희 이제 어릴 때 배울 때 전 세계 인구를 60억으로 배웠는데 찾아봤더니 지금 80억이 넘었더만요. 아 이런 거는 그러니까 외우면 안 돼. 변하는 숫자를 자꾸 외우고 그러면은 혼선이 온다고요. 아직 전 세계가 못 봤으니까 20억 명이 더 봐야 됩니다. 7397님 수영이 누나 안녕하세요. 어제 퇴근 후 동전 노래방에서 동전 노래방이라고 요즘에 누가 그래. 거인 노래방이라 그래야지 그냥. 야 동전 노래방에서 힐릴리 부르면 어떡하냐. 코인 노래방에서 불러줘야지 진짜. 아 나 정말. 누나 근황이 궁금해. 근황 궁금해 하지 마. 진짜 짜증나게 진짜. 왜 날 잘 살고 있는데 왜 그래. 왜 날 보냈냐. 라디오 처음 듣게 됐어. 7397님이 뭘 모르는 거예요. 지금 누나 파이팅 하지 말라고 누나 파이팅 잘하고 있는데. 동전 노래방 가가지고 옛날 노래 부르고 그러면 누나가 지금 어? 누나도 나름 열심히 활동을 한답시고 하는 거란 말이야. 응? 아니 한국말 쓰고 좋은 게 아니라 실제로 옛날에 동전 노래방이었다고 우리 초창기 때 니네 모르지? 저기 파란 소쿠리 있어요. 쪼매난 거. 거기에다가 동전을 500원짜리 탁 쌓아가지고 그걸 계속 넣으면서 했던 게 진짜 누나들은 모르는 진짜 노래방의 원조 시초라고. 응? 그냥 노래방 가서 뭐 만 원 주고 뭐 한 시간이요 두 시간이요 이런 개념이 처음이 아니었고요. 실제로 리얼 동전을 수북히 바꿔가지고 쌓아놓고 한 곡씩 부르던 게 원래 노래방 첫 시초입니다. 예, 그래서 동전 노래방이에요. 소쿠리요? 예, 소맹님 소쿠리요. 파랑색 그거 플라스틱 소쿠리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동전을 진짜로 쌓아놓고 하나씩 넣었다니까? 응? 7397은 반가워서 왔는데 누나 많이 화냈지? 네가 알던 그 누나 죽었다고 몇 번 얘기했다. 누나 이런 사람이 됐어. 9121님 나도요. 매일매일 선곡되면 매일매일 보낼게요. 화물기사입니다. 아 그게요. 9121님 그러니까 신청곡을 매일 보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중에서도 뽑히시는 거면 뭐 우리 프로그램을 막 열심히 들으시면서 어젠 이런 이런 노래 나왔으니까 오늘은 안 겹치게 이제 곡 양도 좀 많게 분위기에 맞게 이런 약간 그런 게 있으니까 PD님한테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9121님 오늘 선택되셨네요. 서태지와 아이들 너와 함께한 시간 속에서 유영진 그대 향기

서문탁 사랑 결코 시들지 않는 3507님이 신청해 주셨고요. 도원경 이비가 그치면 바나나 우유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4325님 50대 후반 아줌마 요즘 장화에 푹 빠짐요. 점심 먹고 장화 신고 사무실 근처 우산 쓰고 걷고 있어요. 발은 젖지 않고 바지는 다 젖음요. 물 고인 바닥에 물장난도 치면서 걸어요. 장화 신으면 왠지 그 물 고인 곳에 첨벙 해보고 싶잖아요. 내 신발 안 젖는다? 하지만 바지는 다 젖었쥬? 그리고 다시 바지에서 물이 타고 내려가서 결국 발도 젖쥬?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애들 때는 그게 좀 미끄러워도 중심 잘 잡지만 우리는 미끄러워서 그냥 넘어지면은 못 일어나는 수가 있어요. 애들 때 생각하고 물 찬방거리고 그러고 돌아댕기지만 한번 발끝으로 살짝 톡 치기만 하세요. 위험하니까요. 1035님 누님 오늘 팀에서 회식하는데요. 전날 중2 아들이 술 적당히 마시라고 충고했어요. 애긴 줄 알았는데 비 와서 마시기 딱 좋은데 비 와서 넘어져가지고 앞니 나가기 딱 좋은 날이니까 앞니 빠진 그고 그렇게 울고 하지 말고 적당히 먹어요. 이무진 청춘 만화 감사님이 신청해 주셨고요. 윤하 오르트그룹

0: 연간 임당 200만 원 장학금을 받는 세종사이버대학교.
1: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0: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2: 요즘 유산균 장부터 간.

0: 요즘 유산균?
1: 바이크로 간 유산균
0: 세조 총근당 바이오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경리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16, 16.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4: 슈가버블,
3: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3: 우리 집은 슈가버블.
5: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6: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5: 전유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7: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8: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7: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8: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7: 방탄꼭지 방탄꼭지.
9: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10: 노무법인 폐
9: 1544-7575.
11: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12: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1: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12: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10: 경동 나비엔.
11: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10: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11: 왕타 칫솔, 한 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죽 칫솔.
10: 왕타 칫솔,
11: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13: 시원해.
14: 무슨 찰옥수수가 이렇게 달아?
13: 영월이래요.
14: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13: 영월이래요.
14: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13: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옥수수는요, 영월 찰옥수수래요.
14: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옥수수 사업단.

0: 올바른 품질하면
1: 올품,
0: 올품하면
1: 올바른 품질.
0: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1: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0: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1: 올바른 품질 올품.
2: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에 이은 한동준의 팬팝스. 잠시 후 2시에 출발합니다.
3: 우디, 어제보다 슬픈 오늘 듣고요. 전 내일 올게요. 우리 내일도 12시에 만납시다.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피케
2: 홈핏.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피케
2: 홈핏.
1: 방문 택배도 캡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0: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1: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1: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전문가하고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어캄?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이응, 계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잘 바리스

0: 스칼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가 어려움 76% 감소, 피지도 93% 줄어든다.
1: 헐, 몽잘 바디 스칼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2: 잘 만들었다, 몽잘.
3: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2: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2022년 월드컵 공식 노래는 정국의 Dreamers였고요. 이번 월드컵 공식 노래 DNA를 부른 가수는 안드레아 보첼리와 이제입니다. 그리고 이번 월드컵 결승전의 하프타임 쇼에는 방탄소년단이 출연했죠. 세상에서 가장 큰 스포츠 이벤트인 월드컵 무대에 대한민국 가수들이 계속 등장하는 것만 봐도 현재 우리나라 대중음악의 위상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는데요. 자, 그래서 저도 커피 쿠폰이 이 세상에 있는 것만으로라는 제목으로 신곡을 발표해가지고 예? 글로벌 스타가 되고 싶습니다.

0: 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있는 화요일 한동준 FM 밥 첫 곡은 DNA 안드레아 보첼리와 이재가 함께했습니다. 참 이 세계 팝 음악계를 보면은 요즘에 팝 음악계를 보면 정말 참 저희들 어렸을 때 도저히 상상도 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니까 어떤 때는 이 생 꿈이야 생시야 뭐 이제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7260번으로 아유 한동준님은 팝프로를 진행하시는 것만으로도 이미 글로벌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청취하는 청취자분들 있잖아요. 그러셨어요. 그러니까요. 많이들 들으시더라고요. 외국에서. 클레멘트님도 지금 자카르타 인근에 있는 교민이고요. 지금은 말레이시아 페낭에 여행 와서 듣고 있습니다. 그러셨어요. 와. 그러니까 자카르타에 사시는 거죠. 제 친구들도 주재원으로 많이 나가셨는데 자카르타 인도네시아도 많이 갔었고 인도도 많이 갔었고 근데 지금은 이제 다 정년퇴직해가지고 외국에 있을 때 한번 놀러 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주재원으로 있을 때. 아, 주재원으로 많이 나갔었어요. 제 친구들 고등학교 동창들은 뭐 영국도 가고 독일도 가고 뭐 스페인도 가고 뭐 그랬습니다. 한 번도 거기 가보질 못했네. 예. 자, 한동준 FM 팝스. 여러분의 신청곡, 여러분의 이야기들로 꾸며집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는 곡들 또 하시고 싶은 얘기 다 FM 팝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헤이 미스터 DJ 투게스판 활짝 열려있고요. 문자메시지 샵 9390으로 받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9390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로 다운받으셔서 편리하게 깨끗한 음질로 CBS FM을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1: 안녕하십니까.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응급상황에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짧은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인구 소멸을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우리들의 밝은 미래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가득한 사회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기독교 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송실 사이버대에서 나의 꿈을 숭 실력 발휘 쏴 숭 실력자 내 실력이 숭 실전으로 쏴 숭쏴 실전형 커리큘럼 숭실력자 숭쏴 숭실사이버대 지금 수시 모집 중.
4: 자기 그 김치 알아? 김치 품평의 두 부문 대상 받은 김치. 허, 무슨 김치인데?
5: 참매실 새벽반 김치, 2023년 배추김치, 2025년 무김치. 김치 품평의 최초 두 부문 대상. 대상답네.
6: 새벽반 김치.
5: 새벽반 제조 새벽 판매.
7: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8: 콜레

0: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1: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

0: 홍수를 즐깁니다. 왜?
1: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1: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깨운.

바카라의 Sorry I'm a Lady에 이어서 아라베스크의 Hello Mr. Monkey 그리고 징기스칸의 Hot Chalet for Mar까지 세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달빛 산책님이 신나는 음악으로 컨디션이 안 좋아서 쉬고 있었는데 뭐 좀 먹고 운동 가야겠어요. 갑자기 에너지가 엄청나네요. 하하하 그러셨어요. 음악이 에너지를 좀 끌어올린 거죠. 로사님은 껌딱지 동갑내기 남편과 두물머리여서 연잎밥 먹고 빗길을 달리고 있는데 고등학교 때 듣던 음악이 계속 나오네요. 너무 좋습니다. 그러셨어요. 얼마 전에도 그런 그 사연이 왔는데 한 20대로 돌아가는 느낌이라고 그러셨어요. 음악 듣고 있으면. 그리고 음악이 항상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타임머신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그 라디오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그런 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소통. 소통하면서 서로 뭔가를 나누는 거죠. 그게 무슨 뭐 별거 아닐 게 느껴질지라도 그 소통이 사람을 얼마나 그 치유하는 방향으로 만드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계속해서 노래 듣겠습니다. 케니 로저스와 로저스의 노래 Sweet Music Man, 주스 뉴턴의 Angel of the Morning.

0: FM Pop.
1: 내 마음의 보석성.

2016년 1월 갑자기 컴퓨터 화면이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컴퓨터 모니터 폴더가 땅콩만하게 보이고 글자가 두 개로 겹쳐 보여서 저는 잠시 눈을 감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호흡을 가다듬고 컴퓨터 모니터를 봤지만 컴퓨터 화면은 여전히 뿌옇고 흐리게 보였죠. 이때부터 걱정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도 50대 중반에 세상이 뿌옇게 보여서 안경을 쓰기 시작하셨다고 들었는데 저는 40대 중반에 그 증상이 나타났으니까요. 저는 무거운 마음을 안고 안과로 갔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어쩌나. 아버지는 안경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하시는데 나도 그렇게 되는 건 아닌가 하는 걱정 때문에 몹시 불안했죠. 저는 의사한테 피곤해서 그런 거다, 별일 아니다 라는 말을 듣고 싶었지만 종합검사를 해야 한다는 말을 듣자마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몸이 백냥이면 눈이 구백냥이라는데 평소에 눈을 아끼지 않았던 제 자신을 원망하지 않을 수 없었죠. 어두운 방에서 스마트폰을 보고 컴퓨터를 했던 제 습관 때문에 이 지경까지 왔다는 생각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검사를 마친 의사는 노안 근시라고 하면서 집에 돋보기가 없냐고 물어보더군요. 제가 컴퓨터가 안 보인다고 했더니 컴퓨터 안경을 쓰라고 하면서 제 시력을 측정한 검사표를 줬고 저는 그걸 들고 안경점으로 갔습니다. 안경점 사장은 저한테 맞는 컴퓨터 안경을 추천했는데 가격이 무려 십몇만 원이었고 3년마다 안경알을 교체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집에 와서 컴퓨터를 켜고 화면을 봤지만 컴퓨터 화면이 여전히 흐려서 컴퓨터 안경을 끼고 봤더니 아유 환하게 잘 보이더군요. 그런데 컴퓨터 안경을 빼면 컴퓨터 모니터가 희미하게 보였고 폴더는 더 작고 글자가 두 개로 겹쳐 보이더라고요. 세월 앞에 당해낼 장사 없다더니 건강했던 제 눈도 유통기한을 다 한 것 같았습니다. 아직 40대 중반인데 근래에는 잔병치레도 좀 있었지만 저는 병원 진세를 안 지고 건강하게 살다가 이 세상을 마무리하는 게 저의 희망이자 꿈이거든요. 저녁에 가족들과 모여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는데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는 세월이 야속하지? 사실 나도 40대에 시력이 급격히 안 좋아졌어. 그저 너를 안심시키려고 50대에 눈이 안 좋아졌다고 말했던 거야. 눈도 유전이 된다는데 당신 자식만큼은 건강하길 바라셨던 아버지께서는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이런 마음은 세상 모든 아버지의 진심이죠.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공원 산마루에서 바라보던 안양천은 어느덧 저녁 노을로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패트릭 스웨이즈의 노래 She's Like the Wind 오늘 내 마음의 보석송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은 밝힐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성함, 전화번호, 주소 아무것도 안 남겨주시고 그냥 글만 올려주셨어요. 선물을 보내드릴 수가 없어요. 오늘 내 마음의 보석송 주인공분께는 주인분께서는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셔가지고 성함, 주소, 전화번호 꼭 남겨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저희들이 선물을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아, 눈이 한꺼번에 나빠지는 이 참... 예.

근데 이제 원래 이 근시들은요, 노화는 좀 빨리 옵니다. 노화는 빨리 오는데 나중에 그 노안에서 더 이상 발전하는 게 굉장히 느립니다.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뱀성별님이 빛에 눈이 부시고 뿌옇고 글씨도 번져 보이고 안 좋은 시력이 더 떨어져서 잘 안 보여서 많이 불편해요. 눈 건강할 때 잘 보호하시고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러셨어요. 이금하시는 어느 날부터 까만 점이 떠다니더라고요. 무서웠죠. 검색해보니까 비문증이다. 비문증. 아, 비문증이라는 게 또 검은 점이 떠다닌다. 생크림님은 저도 고도근시라 망막이 얇아져서 수술을 해야 된다 그래서 3개월마다 병원 가서 검사 받고 있어요. 암 수술도 받았지만 좀 불편하지만 안경 쓰면 볼 수 있잖아요. 예,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요. 아, 저는 노화는 40대 초반에 왔어요. 어렸을 때부터 벌써 20년이 넘은 거죠. 그러니까. 근데 컴퓨터 모니터를 앞에 놓고 하루 종일 계신 분들은 컴퓨터 모니터 계속 보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사실 눈 건강에는 좀 안 좋은 편입니다. 저희들도 이제 컴퓨터 모니터 앞에 놓고 방송합니다만은 어느 날 저는 눈이 계속 나빠지니까 나이 먹을수록 눈이 나빠져서 도수를 계속 올렸더니 어느 날 컴퓨터 모니터가 안 보이는 거예요. 방송하다가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막 가서 물어봤더니 옛날에 쓰던 그러니까 도수가 좀 낮았을 때 그러니까 눈이 덜 나쁠 때 안경을 찾아가지고 그거 쓰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 안경을 두 개 놓고 지금 방송하고 있는 거예요. 뭐 노안 얘기 뭐 눈 얘기 아마 하실 얘기 많으실 겁니다. 자, 오늘 내 마음의 보석송 주인공분은 꼭 방송 들으시면 성함 전화번호 주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내 마음의 보석송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내 마음의 보석송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마음이 담긴 여러분만의 보석 같은 이야기 저희 홈페이지에 내 마음의 보석송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저 노래랑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도 상관이 없으니까요. 보석 같은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네. 노래는 안 적어주셔도 저희들이 어울리는 노래를 보내드립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보석송 사연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노래 두 곡 이어서 듣겠습니다. 아바의 아스타마니아나, 카펜터즈의 스윗 스윗 스마일.

0: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호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 원대의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

0: 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가구입니다.
1: 삼익가구 더 좋아졌네요.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제로 위제로
2: 소화 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3: 일양약품.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4: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3: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나라
5: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6: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7: 슈가버블
6: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5: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6: 우리 집은 슈가버블
8: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9: 1533-1566 세라하임
10: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11: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지금까지의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에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 하이빌 파크밸리 8월 오픈 예정. 1533-0589 주식회사 동일토건.
1: 한동준의 FM팝스에서는 참여해주시는 분들께 선물 준비하고 있습니다. 녹색의 싱그러움이 가득한 바다의 노래 안면도시 송펜션에서 2인 주중 숙박권을 드리고요. 마임 화장품에서 제공하는 라헬 데이앤나이트 케어수분 젤 세트를 드립니다.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스노아토 크림을 드리고요.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저녁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을 드립니다. 바다 위 테마파크 펜스타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을 드리고요.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을 드립니다. 28년 전통 대진 메디카에서 전립선 온열 마사지기 J2V를 드리고요. 머물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나주 에베네셀 호텔에서 2인 주중 주말 숙박권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동준의 FM 팝스는 삼성전자와 함께합니다. 자, 1부 끝곡 보이즈온의 Love Me For A Reason 들으시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 돌아옵니다.

0: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2: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3: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2: 디자인도 예쁜데?
3: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4: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3: 필립스 멀티탭.
5: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7: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8: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9: 메디힐 토너 패드.
1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1: 집에서 홈픽해.
12: 홈픽.
1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1: 지금 홈픽해.
12: 홈픽.
11: 방문 택배도 캡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12: 홈픽.
11: 홈픽.
13: 국내 최초 특허받은 기울어진 롤펜 바이탈 플랜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튀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펜으로 돌리세요. 기름과 냄새는 막아주고 자동으로 뒤집고 저어주니까 세상에 없던 요리의 편리함. 바이탈 플랜트 롤펜.
14: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6: 휴레기.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세 시를 알려드립니다.

한동준의 FM 팝스 2부가 시작됐습니다. 2부 첫 곡은 Victory 코리아나의 노래 FM 팝스 2부 첫 곡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아까 제가 내 마음의 보석송에서 몸이 백냥이면 눈이 구백냥이라고 그랬어요? 아 그렇게 쓰여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저도 모르게 그렇게 읽었는데 몸이 천냥이면 눈이 구백냥 아닌가요? 닌자29님이 예,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보내주셨어요. 아, 이 보석송이 눈 노안 뭐 이런 컴퓨터 모니터 잘 안 보이는 뭐 그런 문제 때문에 해서 그런지 지금 뭐 다 나왔어요. 지금 백내장 무슨 뭐 녹내장 얘기가 점점 막 이렇게 디테일해집니다. 자, 하여튼 눈 건강 이제 조심해야 되고요. 특히 저희들이 이제 그 간과하고 넘어가는 것들이 치아 건강이죠.

0: 치아 건가? 치아 얘기 나오면 또 한참 또 하실 텐데. 그래서 아무 일 없어도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을 때가 많잖아요. 우리 아니,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정말 가야 되는 내가 치과예요, 치과. 치과는 그냥 아무 일 없이 가서 한번 봐야 됩니다. 봐서 보면서 어디 고칠 데 없는지 고친다 그러니까 좀 그런데 하여튼 치료할 데가 없는지 잘 봐야 됩니다. 치아 건강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눈 건강 뭐 내장 뭐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한데 그냥 그냥 아무 일 없이 한번 가서 한번 봐주세요. 뭐 이렇게 하는 거 강권합니다. 네. 자, 한동준의 팬팝스 2부도 계속해서 여러분의 신청곡들과 사연들로 함께합니다. 헤이 미스터 DJ 투게스판 활짝 열려있고요. 문자 메시지 받습니다. 샵 9390 단문 50번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9390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 방송 들으시면서 선곡표 확인하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레인보우 PC용으로도 있고요. 스마트폰용으로도 있습니다. 여러분 계신 곳 상황에 따라서 다운받으셔서 편리하게 깨끗한 음질로 CBS FM을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1: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경기도민이라면
3: CNF

0: 경기도민을 위한 대중교통 무제한 환급카드 더 경기패스. 자세한 내용은 더 경기패스를 검색하세요.
1: 이 소리는 더 경기패스 가입자들의 환급금 쌓이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도
2: 29,000원이나 꽂혔어.
3: 우리 내 식구 환급금 맞추면 80,000원이 넘는데?
2: 이거네. 벌써 100만명이나 쓰는 이유.
4: 환급이 무제한 더 경기패스.
5: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6: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5: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6: 왕타 칫솔
5: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7: 시원해.
8: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9: 노무법인 폐
8: 1544-7575.
10: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 상부, 위 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11: 무슨 찰흙수수가 이렇게 달아?
12: 영월이래요.
11: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12: 영월이래요.
11: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12: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흙수수는요, 영월 찰흙수수래요.
11: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흙수수 사업단.
13: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14: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Dave Clark 5의 Because, Creedence Clearwater Revival의 Lodi, The Beatles의 Get Back, The Archies의 Feeling So Good, Beach Boys의 I Get Around까지 몇 곡이에요? 하도 많아갖고 다섯 곡이네, 다섯 곡. 네. 다섯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3799번으로 와 이거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고대병원 가시는 7758 택시 탔는데 동준님 목소리 나와서 너무 반갑고 기사님이 아주 정겹게 느껴집니다. 기사님 건강하세요. 그러셨습니다. 네. 택시를 타도 CBS, 버스를 타도 CBS, 식당을 가도 CBS, 옷가게를 들어가도 CBS. 저희들이 주장하는 겁니다. 저희들만의 주장. 자, 노래 또 계속해서 듣겠습니다. 자넷 잭슨의 Again, 바니사 윌리엄스의 The Sweetest Days.

라부쉬의 Sweet Dreams, 에이스 오브 베이스의 Beautiful Life 이렇게 두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행복한 호빵걸님이 비가 잠시 그친 틈을 타서 후다닥 우체국 다녀왔습니다. 오늘 꼭 보내야 되는 거군요. 아침부터 비가 내려서 걱정했는데 비 쫄딱 맞을까 봐. 아, 이게 뭐라고 비 안 맞고 다녀와서 기분이가 아주 좋아요 그러셨어요. 그렇죠. 아니 그렇게 자그마한 거에 행복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살다 보면은요. 그게 행복이죠. 딴 게 없어요. 아, 아까 제가 어딜 가도 다 CBS라 했더니 오한마 님이 형님 떡볶이 매장도 CBS입니다. 그러셨어요. 아, 그래. 네, 고맙습니다. 네. 9759번으로 저는 의정부 206번 마을버스 타고 가는 중인데 여기도 동준님 목소리 들립니다. 그러셨어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누상동 사모님이 사모님님이 주말에 남편이랑 싸웠는데요. 아직도 서로 말 안 하고 있어요. 남편은 자꾸 화해.

이럴 시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화가 안 풀려요. 뭐 오늘은 좀 이런 것 같고 내일쯤에 풀린 척좀 해볼까 해요. 그 내일 2시부터 4시 사이에 같이 계세요. 같이 계시면서 FM팝스에 문자 보내보세요. 몰래 남편 몰래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화해하시라고. 아, 그래서 화해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진짜로. 네. 얼마나 좋은데요. 라디오에서 어? 아, 당신 보낸 거야, 그거? 에이, 그럼 풀린 거지? 뭐, 이렇게 해갖고. 노래 두 곡 이어서 듣겠습니다. 조지 베이커 셀렉션의 Jane, Aphrodite's Child의 Rain and Tears.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딱 꽂혀 간편하게 한 장 쓱딱 꽂혀 화장 전에 한 장 쓱딱 꽂혀 하루 5분 쉽게
2: 쓱딱 꽂혀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딱 꽂혀

0: 프로.
1: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다림티센.
2: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3: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2: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3: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2: 방탄꼭지 방탄꼭지.
4: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새로운 판로가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면 판촉물 시장에 주목해 보십시오.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와 판로 개척을 위해 협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판촉물 시장에 진입, 지금 한국판촉물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5: 이재명 정부는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국정과제로 채택하였습니다. 국가경찰의 권한은 나누고 매년 꾸준히 자치경찰 지자체 예산은 증가하여 지역맞춤형 치안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자치경찰제, 생각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6: 올바른 품질하면?
7: 올품!
6: 올품하면?
7: 올바른 품질!
6: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7: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6: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7: 올바른 품질! 올품!
8: 한동준의 FM 팝스와 쌍벽을 이루는 가요 속으로! 잠시 후 4시에 시작합니다.

비 오는 날 다방 들어가면은 촉한 그 담배 연기 가운데 이 노래가 흐르고 있는 경우가 많았죠. 모디블루스의 Nice in White Satin 보내드리면서 오늘 FM 팝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2: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2: 홈픽.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뉴바움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움,
1: 운동할 때도
2: 뉴바움,
1: 장 건강에도
2: 뉴바움.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움. 검색창에 뉴바움.

0: 전문가구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19제
1: 필리폼.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잘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잘.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가요 속으로 박승화입니다. 서울 연남동에 가면 81세 할머니가 운영하는 쿠키 가게가 있습니다. 68, 적지 않은 나이에 처음 문을 여셨다는데요. 자식들한테 구워주었던 것처럼 밀가루나 설탕 없이 건강한 쿠키를 굽고 계십니다.

이렇게 10년 넘게 묵묵히 가게를 꾸려오신 걸 보면 무언가를 시작하기에 늦은 때라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거창한 꿈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오늘 하루 가슴을 조금이라도 뛰게 만드는 일 하나쯤 기분 좋게 시작해 보시죠.

0: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오늘 첫 곡은요, 가호의 시작이었습니다. 연남동에 할머니가 운영하는 쿠키 가게. 여기 유명한가 봐요. 가서 먹고 싶네요, 김은숙 씨. 양승진 씨는 자주 가는 곳이에요, 연남동. 작은 수제 베이커리가 많아서 정겨운 곳이죠. 연트럴 파크라는 산책로도 비 오는 날 걷기 좋고요. 그래요. 예, 거기 저도 알아요. 제 오래된 친구가 거기서 횟집을 운영하고 있어서 저도 자주 갑니다. 자, 근처에 계신 분들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맛있는 쿠키 먹을 수 있어서 좋고 또 할머니가 즐겁게 오래 일하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자, 화요일 오후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오늘도 잘 들어오셨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죠.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고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1: 숭실사이버대에서 숭실력자 나의 꿈을 숭실력 발휘 쏴 숭실력자 내 실력이

0: 웅! 실전으로 쏴! 쏴! 쏴! 쏴! 실전형 커리큘럼 숭실력자 쏴! 숭실사이버대 지금 수시모 집중!
1: 일하는 사람을 지키는 일, 사업장을 지키는 일, 고용산재보험이 그 역할을 함께합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고용산재보험 가입 부가 체계가 새롭게 바뀝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준은 근로시간 중심에서 소득 기준으로 바뀌고 보험료는 실제 월 보수 기준으로 부과되며 국세소득 활용으로 사업주의 신고와 정산 절차는 더욱 간편해집니다. 실업 위험의 사각지대는 줄이고 보험료 정확성은 높이고 보험행정 부담은 낮추는 소득기반 가입 부가 개편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함께합니다. 관절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1류 상품 선정.
2: 한 번은 운일 수 있고
1: 5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1류 상품 선정.
2: 다섯 번은 노력이지만
1: 23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1류 상품 선정.
2: 23년 연속은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실력입니다. 세계가 23번 증명한 이름 태양의 알로에 유니베라.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

박미경 화요일에 비가 내리면 최미숙 씨, 이현숙 씨 1415번으로 신청하셨고요. 신승훈 오늘같이 이런 창밖이 좋아. 이 노래는 홍영미 씨의 신청곡이었습니다. 박찬균 씨, 사무실 밖으로 내리는 비 오는 풍경에 이 노래를 얹어주시니 오늘 하루 중 가장 낭만 있는 시간입니다. 예, 아 그런 시간. 가요 속으로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배경음악 쫙 깔아드리잖아요. 9024번으로요. 시원하게 내리는 비에 나무들의 초록색 잎이 더 짙게 느껴진다고 하셨네요. 그렇습니다. 이 물기를 머금은 이 초록색 나무 잎들 너무너무 싱그럽습니다. 자, 2부에 만나는 코너 라디오 친구를 소개합니다. 찾고 싶은 친구나 은인 소개해 주시면 되고요. 이름, 나이, 만난 곳, 학교 이름, 그리고 직장에서 만난 친구면 직장 이름 적어주시면 되죠. 찾고 싶은 이유도 살짝 같이 보내주시면 더 좋습니다. 참여하고 싶은 분들 맨 앞에다가 친구라고 먼저 써주시고 사연 신청곡 적어서 샵 9390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홍혜숙 씨가 신청하신 노래예요. 아, 이 리듬이 참 신나요. 이치현 과버님들, 집시 여인.

0: 사랑과 평화 한동안 뜸했었지. 2401번으로 신청하신 노래였습니다. 이 눅눅하고 꿉꿉한 이 오후 아주 깔끔하게 뽀송뽀송하게 해주는 경쾌한 두 곡이었습니다. 자, 화요일입니다. 화요일에 만나는 반가운 두 분이 있죠. 장맛비가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그 틈을 타서 여름 휴가 계획 세우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화요일에 만나는 승식이, 화순이. 오늘도 역시 승식이가 화순이에게 전화를 합니다.
1: 화순 씨, 아, 요즘 어디론가 떠나고 싶지 않아요?
2: 아, 그럼요. 저는요, 여름이면 꼭 생각나는 곳이 있어요.
1: 네, 생각나는 곳 있죠. 계곡이요? 바닷가?
2: 아니에요. 저는요, 멍하니 앉아서 바라만 보고 있어도 참 좋더라고요, 이곳이.
1: 그래요? 찜질방인가? 아닌가? 백화점 명품관인가?
0: 자, 그러자 화순이가 노래 두 곡을 웃으면서 또 보내옵니다. 화순이가요, 여름이면 꼭 생각난다는 이곳은 어디일까요? 잘 모르시겠죠? 자, 그래서 제가 힌트가 될 노래 두 곡을 들려드립니다. 노래 두 곡 들으시고 정답 적어서 샵 9390이나 레인보우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되거든요. 추첨을 통해서 오늘 준비한 선물입니다. 통기타 한 대, 무알콜 샴페인 세트 10개, 정진호 화장품 10개 준비하고 있을게요. 힌트가 될 노래 두 곡을 들으시고 중간에도 뭐 맞춰주셔도 되지만 이 노래 두 곡 들으시면 화순이가 어디를 가고 싶어 하는지 바로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퀴즈가 어렵습니까? 승식이 화순이 퀴즈 역사상 처음으로 한 곡이 끝났는데 정답자가 두 분 계십니다. 부산 아닙니다. 노래 제목에 힌트가 있어요.

힌트가 될 노래 두 곡이었습니다. 심수봉 씨의 노래, 조용필 씨의 노래. 정말 오답자가 한 곡 흐르고 있는데 너무 많아서 제가 끼어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화순이가 멍하니 앉아서 바라만 보고 있어도 참 좋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예, 심수봉 씨 노래. 이거 끝에 많은 분들이 남잔 다 그래. 그러면은 남자분들이 하라. 여기에 답변을 하죠. 여잔 더 그래. 그랬었어요, 정말로. 자, 힌트를 좀 더 드릴까요? 우리나라에는 부산, 인천 등이 아주 유명합니다. 정겨운 소리가 이곳에서 들려오죠. 자, 바다와 사람이 만나고 떠남과 만남이 있는 곳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힌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정답자 발표하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게시판에 아주 뜨거워졌어요. 정답으로. 한영애 씨의 노래입니다. 목포의 눈물. 이 노래도 힌트곡이 되겠네요.

야, 전주 후주 너무너무 정감이지 않습니까? 한영애 씨의 목소리로 들어본 목포의 눈물이었어요. 목포도 이 참 유명하죠. 오늘 정답은 항구였습니다. 항구. 조용필 씨의 돌아와요 부산항에, 심수봉 씨의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자, 정답자 발표할게요. 뒷번호 4456번을 쓰십니다. 아, 이분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아무도 못 맞추고 있을 때 혼자 1등으로 맞춰주신 분이에요. 대단하신 분이에요. 자, 그리고 9515번. 내 고향 아름다운 부산. 항상 그립고 가고 싶은 내 고향. 부모님도 그립습니다. 항구 맞춰주셨고요. 이고은 씨. 소래포구 가서 비도 오는데 해물 칼국수 먹고 싶네요. 야, 요거 너무너무 잘 어울리겠는데요. 그리고 김낙봉 씨입니다. 정답은 항구. 내 친구 중에 서항구라는 녀석이 있었는데 첫사랑 내 여자친구를 뺏어갔구만요. 이런 김낙봉 씨였습니다. 자, 이후에 당첨되신 분들 방송 끝나기 전에 가요 속으로 홈페이지 선물 당첨 게시판에 올리고 저희들이 따로 문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오늘 같은 날도 정말 드물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많은 분들이 항구 맞춰주셨어요. 다음 주 승식이 화순이 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 그 중에 그대를 만나.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AI가 다 해줘.

0: AI로 쉽고 편한 요즘 ERP.
1: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2: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3: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2: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3: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2: 방탄꼭지 방탄꼭지.
4: 어? 김현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5: 든든한 내일로요.
4: 네?
5: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4: 제대로 가시네요.
5: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6: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7: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8: 1533-1566 세라하임.
9: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10: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9: 제습 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0: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1: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경동나비엔.
2: 올바른 품질하면
3: 올품,
2: 올품하면
3: 올바른 품질.
2: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3: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2: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3: 올바른 품질.
4: 광고 전에 들었던 노래죠. 악뮤의 어떻게 이별까지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는 거지. 김명희 씨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참 쉽다. 네이팩에서 올인원 영양제.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왕타 칫솔에서 가족 칫솔 선물 세트.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저녁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드리는 외식 상품권.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화장품. 홍콩식 완탕을 간편하게 주식회사 알천에서 부산 완탕 밀키트. 올바이오에서 피부장벽 개선 크림과 유기농 레몬즙. 커피.co.kr 1온스에서 온가족 파티를 위한 도넬리 스파클링 무알콜 샴페인 세트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1부 끝곡은요. 모자이크의 자유시대 4773번으로 신청하셨네요. 자전거 라이딩 하면서 듣고 싶어요. 요즘 비 때문에 자전거 라이딩 하시는 분들 불편함을 많이 겪으실 텐데 사실 DJ는 어제 밤에 자전거 라이딩 하다가 비를 쫄딱 맞았습니다. 감기는 안 걸렸습니다. 다행히. 전 2부에 먼저 가 있을게요.

0: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서머네드피아.
1: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2: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1: 디자인도 예쁜데?
2: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3: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2: 필립스 멀티탭.
4: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5: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6: 세수하고 한 장 쓱딱 꽂혀. 간편하게 한 장 쓱딱 꽂혀. 화장 전에 한 장 쓱딱 꽂혀. 하루 5분 쉽게
7: 쓱딱 꽂혀.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딱 꽂혀.
6: 메디힐 토너 패드.
8: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7: 집에서 홈픽해.
6: 홈픽.
8: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7: 지금 홈픽해.
6: 홈픽.
7: 방문 택배도 캡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6: 홈픽.
7: 홈픽.
9: 국내 최초 특허받은 기울어진 롤펜 바이탈 프렌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튀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펜으로 돌리세요. 기름과 냄새는 막아주고 자동으로 뒤집고 저어주니까 세상에 없던 요리의 편리함. 바이탈 플랜트 롤팬.
10: 그때도 지금도 PN 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 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1: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이적이 부른 걱정 말아요 그대였습니다.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2부 첫 곡이었어요. 자, 2부에서도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을게요.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고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함께하시면 됩니다.
1: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16, 16.
0: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로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0: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2: 백조 싱크
3: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4: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3: 왕타 칫솔 한 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4: 왕타 칫솔
3: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5: 시원해

라디오 친구를 소개합니다. 오늘 주인공은 박석훈 씨고요. 찾고 싶은 라디오 친구는 신현범 선생님이에요. 제가 찾고 싶은 사람은 1977년에서 79년까지 통영고등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신 신현범 선생님입니다. 3년 동안 국어라는 교과뿐만 아니라 삶의 방향도 잡아주셨던 분이에요. 군복무 시절에도 편지를 주고받았는데요. 선생님의 말씀은 언제나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97년쯤 마산 용마고등학교에서 한번 다시 배웠지만 그 이후 교직을 그만두셨고 연락이 끊긴 채 세월만 이렇게 흘러버렸습니다. 자녀 이름이 슬기와 우람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꼭 다시 한번 선생님을 뵙고 그때 미처 전하지 못했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선생님, 잘 지내고 계신가요? 제 인생에 오래도록 남아 계신 분입니다. 꼭 다시 한번 뵙고 싶습니다. 신현범 선생님 근황을 아시는 분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신청하신 노래였습니다. 임영웅 다시 만날 수 있을까. 1977년에서 79년까지 통영고등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신 신현범 선생님. 97년쯤에 마산 용마고등학교에서도 재직하셨다고 하는데요. 혹시 가요 속으로 듣고 계시면 샵9390으로 문자하듯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훈 씨의 사연 소개됐죠? 베이커리 쿠폰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찾고 싶은 친구 소개하고 싶은 분들은 언제든지 샵 9390으로 사연 신청곡 함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송윤숙 씨, 비는 내리지만 산책을 하고 왔습니다. 수국이 너무 예쁘게 피어 있어서 행복했어요. 야, 비 내리는 산책길. 거기에 피어있는 수국들. 아, 송윤숙 씨의 그 모습 이렇게 떠올려보는데 그 자체가 그림이네요. 행복하셨다니 다행이고요. 4523번으로 신청하신 노래 준비합니다. 조정희, 참새와 허수아비예요.

김태정 씨의 노래 기도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어른들이 가장 사랑하는 가요 프로그램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함께하고 계세요. 항암만은 꼭 피하고 싶었는데 네 번의 수술. 그러나 6개월 만에 또 재발. 결국 이번 주 금요일부터 항암 시작합니다. 잘 이겨낼 수 있다고 다짐하지만 마음이 잘 안 잡힙니다. 최정아 씨의 사연이었습니다. 마음이 잘 안 잡힌다고 표현해 주셨는데 당연하죠. 이런 당연한 마음이죠. 그래도 치료받을 때 그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하다고 들었어요. 최정아 씨 잘 이겨낼 겁니다. 자, 가요 속으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최정아 씨의 완쾌를 모두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원의 선물도 보내드릴게요. 안순호 씨는 인천 서구에 출장 왔다가 가까운 김포 대명포구에 들러 갑오징어, 밴댕이, 꽃게 사가지고 가요 속으로 들으며 집으로 갑니다. 맛있는 것들만 잘 사셨네요. 오늘 저녁은 갑오징어, 밴댕이, 꽃게 이거 다 드시는 거예요? 아유, 어디예요? 가고 싶네. 자, 3177번 습한 날씨가 되면 꼬부라져요. 아무리 펴봐도 고집을 피웁니다. 머리카락이요. 나이 들수록 고집과 욕심을 버리고 순하게 살아야 한다고 머리카락을 타일렀네요. 이게 진짜 그래서 그런 건가요? 요즘 습하고 그래서 이렇게 꼬부라지는 걸걸요?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습니다. 신청하신 노래예요. 015B 단발머리.

강정자 씨가 신청하신 노래 준비했어요. 불광천 걷고 있는데요. 김세환 씨의 옛 친구 이 노래가 흥얼흥얼 듣고 싶어서 신청합니다 하셨네요. 예, 아주 천천히 흥얼흥얼 따라 부르기 좋은 그런 노래이기도 합니다. 김세환 씨의 옛 친구 오늘 DJ 목소리로 들려드립니다.

임영화 씨의 신청곡 동물원 거리에서 김광석 씨의 목소리였죠. 그리고 김부용의 풍요 속 빈곤은 김성윤 씨 2004번으로 신청하신 노래였습니다. DJ 라이브 들려드릴 시간이네요. 오늘은

0: 잘 놀고 잘 자란 닭으로 만든 치킨. 동물복지 자담 자담치킨.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2: 우리 집은 슈가버블.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나를 찾...
3: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1: 서울사이버대학교.
4: 올바른 품질하면?
5: 올품.
4: 올품하면?
5: 올바른 품질.
4: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5: 그거야. 올품 자연히 키운 닭이지.
4: 올품 자연히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5: 올바른 품질. 올품.
6: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이제 집으로 갈 시간.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잠시 후 출발합니다.
7: 광고 전에 들었던 노래 방주현 씨의 자주색 가방, 3537번 오미희 씨의 목소리 추억의 안단테, 이현정 씨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정식품 오리지널 두유, 배지밀에서 나온 고단백 두유, 젊은 감각 예술의 혼, 대한민국 대표 악기 브랜드 데임에서 통기타, 짜지 않고 비리지 않은 한춘상 일미간장게장에서 간장게장 세트, 바다위 테마파크, 벤스타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 독일에서 먹던 빵맛 그대로 브로트하트에서 빵과 쿠키 교환권, 전국 꽃배달 서비스 한국 플라워넷에서 예쁜 꽃바구니 또는 공기정화식물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경기 남부권 비가 많이 내렸더랬어요. 지금은 잠시 소강 상태입니다. 잔잔히 노래 들려주시니 이 시간이 너무 좋습니다 라고 이미진 씨가 글을 보내주셨네요. 그래요, 비가 굉장히 많이 왔다가 또 안 왔다가, 아무튼 장마 기간이 꽤 길게 느껴집니다. 아니 길죠. 김나영 씨, 연이은 비 소식에 우울해하면서 여수로 여름 휴가를 떠났었는데 여수에 있는 동안 비

이 한 방울 안 맞고 적당히 선선하게 너무너무 잘 놀고 집에 가는 차 안에서 듣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함께 하시는 분 중에 날씨 요정이 계셨나? 예, 아주 좋은 시간을 잘 보내셨네요. 날씨도 도와줬네요, 김나영 씨를. 가요 속으로 오늘 끝곡입니다. 싸이 이재훈이 함께 부르죠. 낙원 6225번으로요. 야근이라 그런지 몸이 무거워집니다. 야근 없는 곳으로 떠나고 싶어요 하시면서 신청하셨네요. 자, 그래요. 우리 마음속에 낙원 그 어디라도 한번 가보는 생각 해볼까요? 좋은 저녁 시간 보내십시오. 박승화였습니다.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2: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2: 홈픽.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0: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1: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1: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젤 바리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탄력수 71.5% 감소에 두피가 어려움 76% 감소, 피지도 93% 줄어든대.
3: 헐, 몽젤 바리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아이들이 비 오는 날 고집하는 게 있어요. 장화랑 우산. 사실 어른이랑 아이 우산 같이 쓰기는 힘들죠. 비는 오지, 우산은 무겁지, 엄마 아빠는 저만치 있지. 일생일 때 난관을 만났지만 우산 놓치지 않을 거예요. 우산 때 꽉 붙잡고 자기 몫의 인생 살아내야 한다는 걸 알고 또 배우는 중이니까. 애처로움은 잠시, 대견함이 더 큰 이 빛 속의 작은 영웅들에게 무한한 존경과 응원을 보냅니다.

0: 모카 해피 오늘 첫 곡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자신의 우산과 장화 가지는 걸 좋아합니다. 비라는 난관을 대비하고 극복하는 도구이면서 한편으로는 비라는 특수한 상황을 즐겁게 즐기는 도구이기도 하니까요. 왜 아이들 만화 같은 걸 봐도 도구 몇 가지 갖춘 주인공은 어떤 상황을 만나도 잘 헤쳐나가잖아요. 우산 쓰면 종종거리는 짧은 다리만 보이는 아이들. 저는 아우 안쓰럽다, 아우 귀엽다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래도 자기들 딴에는 험한 세상을 헤쳐나가는 주인공이 된 것 같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아이들의 도구들이 죄다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원색들이 많아서 덕분에 잿빛 세상이 조금 밝아지는 그런 좋은 점도 있긴 합니다. 오늘 이 빛 속에서 학교 다녀온 아이들 특별히 수고 많았어요. 7월 21일 화요일 집으로 가는 라디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2부에는 오늘은 이쪽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투표 시작입니다.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가구입니다.
1: 삼익가구 더 좋아졌네요.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2: 우리 집은 슈가버블.
3: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2: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3: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4: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3: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4: 나를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오늘 특집인가요? 홍콩 가수이자 배우 특집. 여명의 Try to Remember 들으셨고요. 진혜림의 Lover's Concerto 들으셨고요. 진추아의 Never Gonna Fall in Love Again 들으셨고요. 세 곡을 홍콩 가수이자 배우들의 목소리로 전해드렸습니다. 집으로 가는 라디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듣고 계세요. 저는 장화를 한 번도 안 신어봤는데 어떤 느낌일지 진짜 궁금해요. 0702님. 이번에 장마철에 그 미스터

리 PD도 장화를 신고 온 적이 있고요. 우리 노경화 작가도 장화를 신고 온 적이 있어요. 장화가 이제는 뭐 애들만 신는 건 아니라 어른들도 패션 장화 같은 걸 신는데 저한테 장화를 신고 한번 오라는 거예요. 근데 제 장화가 없지 않아요. 있어요. 근데 제 장화는 텃밭 장화여서 이들의 굉장히 매끈하고 막 반질반질한 패셔너블한 장화에 비할 바가 아니거든요. 엄청 멋지죠. 제 거는 정말 진흙투성이. 예. 그 사이사이 크랙 간데에 흙이 다 이렇게 다 묻어있는 뭐 이런 건데 아무튼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저는 좀 공기가 안 통해서 좀 답답하죠. 그러나 뭐 기능적으로 예, 역할이 있기 때문에 예, 텃밭에서 사용을 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예 비가 안 내린 지역도 있나 봐요. 햇볕이 쨍쨍한 대구가 그랬다고. 사실 계속 지금 서울 경기도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약간 소강 상태인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은 이쪽에 칼국수 대 파전 뭐 이렇게 뭐 한번 우리 오늘은 이쪽 어떤 쪽이신가요? 투표해 주시고요. 저희 레인보우 어플리케이션 들어오시면 파란색 투표창 있습니다. 클릭하셔서 투표해 주시죠. 2부에서 함께 할게요. 당신의 오늘을 읽어드립니다. 대단한 하루가 준비될 텐데 오늘은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는 오늘 너무 가기 싫었던 수영 수업에 비를 맞으면서도 제 몸을 데려갔어요. 오늘은 그냥 건너뛰고 싶었던 저와의 약속 1일 1메뉴 요리 연습도 지켜냈어요. 팝송 프로 진행하면서 잘 안 들었던 가요 신곡 3곡도 들었어요. 아 이토록 대단한 하루. 전 이렇게 보냈는데 캐치님들도 큰일 작은일 회사일 집안일 손이하고 발이하고 마음이 헤는 일들로 꽉 채우셨을 텐데 톡 보내듯이 톡톡 짧은 다섯 줄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레인보우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당신의 오늘을 읽어드립니다. 대단한 하루 대충 산 것 같아도 단 1분도 낭비 없이 한 거 많은 하루 대단한 하루 노래 나가는 동안 보내주세요. 마이클 런스트락 25 minutes 2380님과 함께 들을 거고요. 로난 키팅 When You Say Nothing At All.

뒤에 두 곡 들으셨어요. 린다 론스테트와 아론 네빌이 같이 부른 Don't Know Much 4464님께 전해드린 노래였고요. 케니 로저스, 킴 칸스 함께 부른 Don't Fall in Love with a Dreamer 보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집으로 가는 길, 하루를 돌아봐요. 이 노고남의 이유를 찾아봐요. 이 뿌듯함의 출처를 꼽아봐요. 대충 산 것 같아도 단 1분도 낭비 없이 한 거 많은 하루, 대단한 하루. 9849님, 오늘 오디션 봤어요. 다녀오는 데만 왕복 4시간 걸렸어요. 준비한 거에 비해 잘 못했지만 수고한 나 자신 인정합니다. 그리고 아직 집에 가고 있는 나 대단합니다. 아, 이토록 대단한 하루. 9837님, 한참 전에 도서관에서 책 한 권 빌려왔어요. 읽을까 말까, 넘겨볼까 말까 밀당만 했어요. 한 페이지도 못 읽었는데 오늘 책 반납하라는 문자 왔어요. 조급함에 150페이지 넘게 읽었어요. 아, 이토록 대단한 하루.

Everything's gonna be alright. 스윗박스의 노래는 2949님께 전해드렸고요. 나나무스그리의 Why Worry 창수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역시 우리는 데드라인을 코앞에 두었을 때에야 숨은 능력을 발휘하는군요. 나한테 이런 집중력과 속도감이 있다는 걸 그때서야 발견하잖아요. 그래서 9837님은 150페이지까지만 읽고 반납하신 건가요? 아니면 하루 연체하더라도 오늘 밤까지 한번 내가 달려보겠다 이런 입장이신 건가요? 근데 이 능력이 딱 한시적으로만 발휘되잖아요. 그래서 딱 오늘 밤까지만 가능하실 것 같아요. 9849님 오늘 오디션 보시느라 애 많이 쓰셨습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응원해요. 이 노래 들으면서 응원을 해도 되겠죠. 시간이. 예. Ben Folds 5 Still Fighting It 0707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16, 16.
0: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5: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0: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다.
2: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2: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3: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2: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3: 왕타 칫솔
2: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4: 시원해.
2: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5: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6: 소화는

0: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1: 지금까지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의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 하이빌 파크밸리. 8월 오픈 예정. 1533-0589 주식회사 동일토건.
2: 갈국수와 파전은 실과 바늘 같은 사이인데 어떻게 고르라는 거예요? 저는 못 골라요. 가시고기님. 아니 왜 야채 호박전 없어요? 채소 마니아님. 오늘 어렵습니다. 오늘은 이쪽 2부에서 함께합니다. 잭슨5의 I want you back 듣고요. 2부에 선택 함께하겠습니다.

0: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0: 국민 인쇄 성원에드피아.
2: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3: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2: 디자인도 예쁜데?
3: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4: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3: 필립스 멀티탭.
5: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7: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8: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0: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2: 홈픽.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2: 홈픽.
1: 홈픽.
3: 국내 최초 특허받은 기울어진 롤펜 바이탈 프렌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튀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펜으로 돌리세요. 기름과 냄새는 막아주고 자동으로 뒤집고 저어주니까 세상에 없던 요리의 편리함. 바이탈 플랜트 롤펜.
4: 그때도 지금도 PN 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 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6: 휴렉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I want you back 들으셨습니다. 엔싱크의 노래는 노스텔지아님께서 신청하셨어요. 용신님 방송 들으면서 목동아파트 쫙 돌았고요. CBS 지났고요. 파리공원 지났고요. 5km 러닝 5운완 오늘의 운동 완료. 땀이 정말 비 오듯이 나는데 상쾌해서 도파민 폭발해요. 저녁에 비 그쳐서 러닝할 수 있어서 대단한 하루. 오늘 아파트 장 서는 날이라 저녁은 분식으로 사 먹으려고 해요. 운동으로 뺀 거 다시 복구하는 거예요. 2277님은 이런 식으로 또 균형을 잡으시네요. 뺀 살 다시 먹어주고 먹은 것들 생각하며 또 살 빼시고. 어쨌든 지금 요 둘레를 이렇게 지나가셨다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내적 친밀감이 또 생깁니다. 자, 광고 후에 오늘은 이쪽 함께 할 건데요. 이쪽 아니면 저쪽 둘 중에 하나만 고르면 되는 저녁 스케치 대국민 선택 시간. 오늘은 이쪽. 내 마음이 가는 쪽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쪽 광고 후에 시작합니다.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2: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1: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2: 왕타 칫솔
1: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3: 시원해.
4: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5: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6: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7: 메디힐 토너 패드.
8: 요즘 유산균 장부터

0: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 사이버대학교.
1: AI가

0: 큐큐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 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1: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땐
2: 콜레스테롤

오늘은 이쪽. 서울 경기는 이번 주 내내 비 소식. 장마 후반에 비가 더 거세지네요. 비는 오고 날은 흐리고 기분이 저기압일 때 고기 앞으로 라는 말이 있듯이 비 올 때는 먹을 거 앞으로 라는 명언이 있어요. 소크라테스든 니체든 속으로 한 번은 말했을 거예요. 또 먹거리 대결하냐 하실 텐데 왜 하냐고요. 맛있잖아요. 그리고 다들 저녁 드실 텐데 저희도 먹고 싶잖아요. 그래서 저녁 스케치 대국민 선택 시간 오늘은 이쪽. 이 두 먹거리 앞으로 갑니다. 비 올 때 생각나는 유서 깊은 음식의 대결. 칼국수냐 해물파전이냐. 내 가슴에 칼국수 면발이 비처럼 내린다. 바지락 우려낸 뜨뜨한 국물부터 한 모금 들이키면 나도 모르게 속삭이게 돼요. 누가 내 가슴에 보일러 틀을 써? 눅눅했던 몸과 정신이 장마철 보일러 켠 듯 보송하게 데워지고 매끈 쫄깃 면발, 면치기로 칼국수 면발 호로록 넘긴 다음에 제발 가위로 자르지 말고 줄기째 찢어요. 매콤, 달달, 아삭, 겉절이까지 쭉 찢어 먹으면 기름에 부친 반죽 한 장이 이 든든한 한 그릇을 당해낼 소냐. 비 오는 날엔 칼국수지. 아니지. 국물이 제 아무리 뜨끈하기로서니 빗소리 닮은 파전의 지글거림, 이 천상의 주파수에 비할 소냐. 오징어의 탱글함, 새우의 달큰함, 홍합의 감칠맛에 향긋한 쪽박까지 한 대 엉겨 가장자리는 바삭, 속은 촉촉. 양파 고추 어우러진 양념장에 콕 찍어서 입에 넣는 순간 내 전두엽을 스치는 한마디. 칼국수 면발은 한낱 밀가루 가닥일 뿐. 비 오는 날엔 죽어도 파전이다. 유엔 국제 비 오는 날 뭐 먹냐 연구소가 인정하는 비 오는 날 대표 먹거리 대결. 칼국수냐 해물 파전이냐. 아, 오늘 치열한 디스전이 펼쳐졌는데 레인보우 앱에 오시면 투표할 수 있습니다. 투표해 주시고 뭐 선택했는지 레인보우 게시판에 그리고 우물정 9390으로 보내주세요. 라디오 듣는 분들은 여기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비 오면 비후카스다. 장마철엔 왁부 소금빵이다. 뭐 얼마든지 좋습니다. 취향 존중하고요. 캐치님들의 장마철 먹거리 선호도 결과로 노래 들은 다음에 만나보겠습니다.

라던나의 헝업 들으셨고요. 유리스믹스의 스윗 드림스, 화곡동 김밥님, 1405님께서 신청하신 노래였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웃겨요? 이지연님, 저희 미스터 리 PD와 이름이 같아요. 같은 분은 아니시죠? 예. 이렇게 표현을 잘할 일이냐고요. 용신님, 서희님이 주셨는데 작가님, 예, 설명이 맛 쥐기네, 예, 마순이님이 주셨는데 그 이 코너의 그 설명 거의 신의 몰빵을 수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유엔 국제 비오는 날 뭐 먹냐 연구소에서 일하다 온 것 같아요. 노경아 작가가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늘 원고를 이렇게 굉장히 맛나게 써가지고 제가 잘 소화해내기도 어렵습니다 지금. 아니 오늘 이 설명을 들으시고 아. 저 오늘 고민은 용신님 이야기를 듣고 결정을 했거든요. 저는 칼국수에 한 표 던지고 저녁으로 먹겠습니다. 메뉴 고민 끝. 9286님. 지친 퇴근길에 힘드니까 고기나 볶아야겠다 생각했는데 급 칼국수로 지금 얘기 듣고 변

구경합니다. 노을언덕님. 아, 면치기. 하, 국물 쭉. 과연 칼국수를 이길 수 있을까요? 6520님께서 주셨는데,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저 결과를 봤는데 지금 이렇게 얘기해 주신 분들이 많아서 칼국수가 많이 나오려나 했더니 칼국수가 26.1%고요. 해물파전이 무려 73.9%예요. 그리고 오늘 투표에는 역대 사상 최고로 많은 분들이 그 투표해 주셨다고 합니다. 와, 해물파전이 또 이렇게 많은 표차로 이길 수 있는 겁니까? 어쨌든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제가 분석하지 않았는데요. 락생님이 분석하셨어요. 시간이 낮이었으면 칼국수가 우세하겠지만 저녁이라 파전으로 갑니다. 왜냐? 막걸리도 한 잔 곁들일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전이냐 감자탕이냐 그랬으면 더 많이 고민했을 텐데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 아라비님께서 아니 계속 여기에 막걸리 포함인지 막걸리에 따라서 이게 선택이 달라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아, 저희는 막걸리 이거 저 옵션 아니에요. 그 옵션이고요. 저희는 기본만 제공합니다. 칼국수, 해물파전 깔끔하게 전 기본만으로 승부를 던졌습니다. 해물파전 73.9%로 아주 많은 지지를 받았네요. 오늘 아직 저녁 안 드신 분들은 아니 이미 드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셨고 뭐 파전, 김치전 하면서 집에 가셔서 맛있게 예, 부쳐 먹는 걸로 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저희가 또 뽑아서 아메리카노 선물 보내드립니다. 웨스트라이프의 맨디는 0337님 신청하셨고요. 엘비스 코스텔러의 쉬 글라라님과 함께 듣겠습니다.

Roxette, It Must Have Been Love. 김현주님께서 듣고 싶어 하셨어요. 나자르스의 Love Art는 5565님께 전해드렸습니다. 저 초등협력교사로 일하고 있는데 오늘 방학 시작했어요. 7394님. 어제도 한 선생님이 오늘부터 방학 시작이라고 되게 좋아하셨어요. 아침부터 비가 내려서 좁은 집에서 방황하다가 잠깐의 소강 상태를 틈타 황토길 맨발 걷기 하고 왔어요. 슬기로운 방학 생활 시작하셨네요. 비가 와서 어디에도 못 가고 어제 끝난 월드컵을 글감 삼아서 블로그를 썼어요. 취미 삼아 가끔 쓰는데 너무 좋아요. 나름 왕년의 문학 소녀라고 하신 웃는 하마님이세요. 그리고 7679님은 저 오늘 도서관에서 아름다운 글자들을 마구마구 먹었어요. 머리가 맑아진 느낌? 시집도 읽고 그러신 것 같아요. 이 행복한 시간 나홀로 잘 보내고 왔고 그리고 장칼국수를 저녁으로 먹었어요. 고추장 칼국수 있잖아요. 사진 보내주셨는데 막 뜨끈하고 막 칼칼하고 그런 느낌 있네요.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영종도에는 전통시장이 없어서 시내 쪽에서 계산시장이라고 제법 규모가 있는 시장에서 정육, 과일, 야채, 반찬들 다 사면서 플렉스 했습니다. 양손 가득 욕심을 부렸더니 집에 가서 정리할 일이 까마득해요. 그래도 든든한 마음은 어쩔 수 없네요. 7709님. 꽉 채워두고 이제부터 이제 살살 하나씩 꺼내가지고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것들 만나게 해드시기 바랍니다. 아들 사춘기 시작할 때 저는 운동을 시작해서요. 이번에 생활 스포츠 지도사 2급 실기시험에 합격했어요. 축하드립니다. 1380님이세요. 알파빌의 Forever Young 1057님께서 듣고 싶어 하신 음악 함께 듣겠습니다.

0: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3: 경리나라
4: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새로운 판로가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면 판촉물 시장에 주목해 보십시오.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와 판로 개척을 위해 협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판촉물 시장에 진입 지금 한국판촉물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5: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6: 네.
5: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6: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5: 맥스 안 터져요.
7: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5: 맥스 안 터져요.
8: 관절 연골이 걱정

0: 제로 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제로
1: 소화불량 체한 과식의 위제로
2: 이영약품.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육아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3: 무슨 찰옥수수가 이렇게 달아?
4: 영월이래요.
3: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4: 영월이래요.
3: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4: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옥수수는요, 영월 찰옥수수래요.
3: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옥수수 사업단.
5: 올바른 품질하면?
3: 올품.
5: 올품하면?
3: 올바른 품질.
5: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3: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5: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3: 올바른 품질. 올품.
6: 집으로 가는 라디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에 이어서 행복으로 가는 라디오. 잠시 후 이어지는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도 함께해 주세요.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오늘 끝곡입니다. 스티비 원더, Ribbon in the Sky. 저녁 스케치 이지연 PD, 노경아 작가, 저는 김용신이었고요. 우리는 오늘도 잘 살았습니다.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홈픽.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1: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1: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AI가 안내하고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0: 빠진 넉함?
1: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2: 이응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1: 그럼 몽젤 바리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0: 헐, 몽젤 바리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3: 잘 만들었다 몽젤.
4: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 DJ 김현주입니다. 비가 오면요, 여자는 카페를 먼저 찾고 남자는 술집을 먼저 찾는다는데 맞나요? 남자의 몰라도 될 일까지 기억하는 게 여자라면 꼭 알아야 할 여자의 일도 자주 깜빡깜빡 잊는 게 남자라는데 그것도 맞을까요? 그렇게 달라도 너무 다른 남녀인데 왜 서로 의지하고 사랑해야 될까요? 여자는 마음 상한 말을 하고 남자는 마음 먹은 말을 한대요. 진짜 맞나요? 어쨌든 이런 여자랑 남자, 남자랑 여자들의 음악 동행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0: 비가 오면 여자는 카페를 찾고 남자는 술집을 찾는다 그랬더니 저는 남잔가 봐요. 왜 비가 오면 전에 막걸리가 생각날까요? 루시아님. 그러니까 은서님도. 저도 파전에 그 한 잔이 생각나는데요. 그러면서. 아이, 그 참 재밌네. 정말 행복한 동행 가족 여러분은 너무 사랑스러워요. 왜냐면 방송을 하다 보면요. 난 이런 여자예요. 난 이런 남자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자기 소개를 해오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그날 기분에 따라서 아 정말 사흘간 조용한 여자로 살았어요 라는 분이 계신가 하면 제가요 다 좋은데 아내 말을 진짜 안 듣는 남자예요. 막 뿐만 아니라 전 나쁜 여자예요. 저는 무서운 남자입니다. 막 별별 분들이 다 계세요. 그래서 오늘은 남자 여자로 자기소개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러니까 뭐 태어난 고향으로든 아니면 친구들이 붙여준 별명으로든 뭐든 좋습니다. 그래서 뭐 난 비밀 많은 남자예요라든가 뭐 나 이래봬도 택배하는 여자예요라든가 뭐 아무튼 굉장히 할 얘기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지금도 방송 시작하자마자 너무 많은 분들이 나는 이런 여자예요 이런 남자예요 보내주시는데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자,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문자로 참여하실 때는 샵 9390. 왜냐하면 그러니까 매일 2시간 하는데 적어도 어떤 여자인지 어떤 남자분인지 정도는 제가 이렇게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을 제가 알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말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그래서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로도 글 남기실 수 있습니다. 무료로.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사연. 그런 여자가 그런 남자가 이런 음악을 듣고 싶다도 함께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곡은 바이브 장혜진이 함께한 그 남자 그 여자였어요.
1: 송실 사이버대에서 나의 꿈을 숭 실력 발휘 쏴 숭 실력자 내 실력이 숭 실전으로 쏴 숭쏴 실전형 커리큘럼 숭실력자 숭쏴 숭실사이버대 지금 수시 모집 중.
2: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3: 타왕 타왕타 시원해 왕왕왕 타왕타왕타 상쾌해
2: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0: 칫솔. 왕타 칫솔.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1: 시원해.
2: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새로운 판로가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면 판촉물 시장에 주목해 보십시오.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와 판로 개척을 위해 협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판촉물 시장에 진입, 지금 한국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0: 관전!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 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저 23년생 아이오닉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2: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3: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4: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5: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우린 너무 잘 어울려요가 아니고 우린 제법 잘 어울려요. 상당히 겸손하죠. 성시경의 노래 아낌없이 주는 나뭇잎이 청해 주셨는데 김남민님이 맞아요. 우린 달라도 너무 달라요. 왜 이렇게 안 맞을까? 그런 글도 주셨습니다. 남녀가 그렇죠 뭐. 근데 이 노래를 들으니까 아까 이숙 씨의 눈이 내리네 들을 때는 이렇게 따뜻한 카펠라떼, 뭐 에스프레소 그런 게 생각이 났는데 우린 제법 잘 어울려를 들으니까 뭐 피나콜라다나 블러드 메리 같은 그런 칵테일 같은 걸 마시면서 그렇죠? 뭐 캐러비안 베이나 아니면 남태평양 같은 데서 확 있어야 될 것 같네. 근데 현실은 창밖은 축축한 그런 스튜디오 안에 앉아서 여러분과 많은 재밌는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남자세요? 테리 아빠님이 저는 눈물 많은 남자입니다. 연속극만 보면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요즘은 드라마 보려면 아주 손수건을 갖고 봐요. 어머, 아예 준비를 하고 보시네요. 그런가 하면 또 5144번으로 25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아내의 아침밥을 차려주는 남자입니다. 우와, 결혼 전에 프로포즈 할 때 약속했거든요. 우와, 멋지다. 25년 동안 진짜요? 멋있네요. 그리고 5246번으로 여자친구가 화를 내면 찍소리도 못하는 남자입니다. 남자분들만 이렇게 글을 주셨어요. 어떤 여자분이 이렇게 멋진 분이 계신가 봤더니 0598번으로요. 1톤 탑차 운행하면서 마트에 물건 납품하는 그런 여자예요. 오늘도 비 맞아가면서 물건 납품하고 조금 전에 퇴근했어요. 나 이런 멋진 여자예요. 와, 진짜 멋있으신데요. 자, 이 멋진 남녀분께 모바일 쿠폰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6225번으로 청해 주신 곡 이어집니다. 심수봉 남자는 배 여자는

김성호의 김성호의 회상. 5916번 또 4652번으로 청해 주셔서 함께 들었고, 하늘에 웃기네 전해드렸더니 야 진짜 웃기다 이 노래 웃기네. 용현님도 그렇고 경자님 이 음악 좀 들어보소 하고 영미님 신이님도 웃기네 아 진짜 웃기네 막 그리고 예. 아 어제는 왜 제가 그 번안곡인데 Electric Light Orchestra의 Last Train to London을 샘플링해서 전해드렸었잖아요. 그 노래 새마을운동 피플크루가 했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하늘에 원래 예전에 그 Venus라는 노래 기억나시죠? 네덜란드 밴드인데 Shocking Blue의 Venus를 이렇게 샘플링해서 웃기네로 했는데 진짜 웃기네요. 재미도 있고. 그래서 전해드렸습니다. 또 3718-9024 휴대전화로 우순실에 잃어버린 우산 오늘 같은 날 꼭 들어야죠 하셨고 6225번으로 지금은요 제가 반백살 훌쩍 넘고 갱년기로 힘들게 보내고 있는 중년의 여인이지만 과거 유년 시절 유치원 중학교 다닐 땐요 골목 지나가면 동네 아주머니들이 야야 저 미스 코리아 간다 미스 코리아 라고 이뻐해 주셨어요. 나 이런 여자예요 하면서 청해 주셨던 곡 함께 들었습니다. 그랬어요. 지금도 뭐 그때 미스 코리아가 어디 가나요. 아름다우실 거라 믿습니다. 자 예전 미스 코리아님인 우리님께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고요. 또 영희님 6766번으로 청해 주신 하늘타리의 노래 이어듣죠. 그때는 나의 인생.

0: 진정 난 몰랐네. 6402번으로 청해 주신 곡 임희숙의 노래였습니다. 그리고 모자이크의 자유시대 또 한 울타리 그대는 나의 인생 들으면서 우리 5882번으로 글을 주셨는데 저는요 와이프가 저보고 하마 같은 남자래요. 술 먹는 하마. 아니 얼마나 드시길래. 아, 그렇게 마시면서 아침밥을 꼭 먹는 하마 같은 남자래요. 밥이라도 잘 드셔야죠. 그래야 건강 유지하시죠. 그리고 우와, 생활의 정성님은 바느질 뜨개질 집안일도 다 잘하는 현모양처지만 무엇보다 낚시를 너무 좋아하는 여자입니다. 오, 낚시를 또 그렇게 좋아해요. 그러시군요. 두 분께도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고요. 내 사랑 허니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오셨네요. 여기는 CBS 음악 FM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입니다.
1: 서울사 2번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2: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2: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땐

0: 싫어.
1: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2: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3: 든든한 내일로요.
2: 네?
3: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2: 제대로 가시네요.
3: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AI가 다 해주는

0: AI로 쉽고 편한 요즘 ERP.
1: 은숙님 그리고 2222번으로 청해 주신 햇빛촌 구병이의 노래죠. 유리창엔 비 들으면서 1부 마칠게요. 2부도 계속 함께 걸어요.

0: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서머네드피아.
1: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2: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1: 디자인도 예쁜데?
2: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3: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2: 필립스 멀티탭.
4: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5: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0: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6: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0: 메디힐 토너 패드.
7: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6: 집에서 홈픽해.
0: 홈픽.
7: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6: 지금 홈픽해.
0: 홈픽.
6: 방문 택배도 캡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0: 홈픽.
6: 홈픽.
8: 국내 최초 특허받은 기울어진 롤펜 바이탈 플랜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티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펜으로 돌리세요. 기름과 냄새는 막아주고 자동으로 뒤집고 저어주니까 세상에 없던 요리의 편리함. 바이탈 플랜트 롤펜.
9: 그때도 지금도 PN 풍량.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 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0: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7769 휴대전화로 청해주신 Fevers의 그대로 그렇게 들으면서 어디 계신고 봤더니 스톡홀름에 계세요. 0030번으로 시간 맞춰서 방송 듣습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진짜로 감사합니다. 여긴 늦가을 날씨인지라 좀 쌀쌀해요. 그렇군요. 쌀쌀하다. 여기는요. 자. 다른 건 다 참겠는데 이 눅눅함 있잖아요. 막 끈적끈적함. 장마 특유의 그 날씨. 왜 있잖아요. 이렇게 습기가 습도가 한 99% 정도 되는 그 느낌의 끈끈한 느낌. 이제 며칠이면 지나긴 하겠지만 요 며칠 너무 끈끈합니다. 스톡홀름 멋지네요. 그리고 6766번으로 현주님 음악 FM 표준 FM 그 스튜디오가 다 달라요? 조이포유도 다르나요? 아 그게 궁금하실 수도 있겠구나. 가르쳐드릴까요? 우리 박상은 프로듀서가 가르쳐드리려는데요. 다릅니다. 음악 FM 스튜디오, 표준 FM 스튜디오, 조이포유 스튜디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얼굴도 못 보고 같은 DJ들끼리 지나갈 때도 많이 있어요. 이제 궁금증이 다 풀리셨어요? 그런가 하면은 지금 두 분은 와 캠핑하면서 방송을 듣고 계시네요. 박규진님 서귀포 자연휴양림에서 텐트에서 빗소리 투석투석 떨어지는 소리 들으며 방송 듣고 계시고 또 9086번으로는 강원도 횡성에 있는 청태산 자연휴양림 야영장입니다. 이 타프에 떨어지는 빗소리가 무서울 정도로 많은 비가 내리고 있다고요. 그러나 음악과 함께하는 이곳 비오는 야영장 참 멋집니다. 비오는 밤 이곳 야영장에서 행복한 동해행에 음악을 들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음악을 들려드릴까요? 아 적어주셨네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1: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어? 김현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2022 서울 어워드 우수 혁신상품 산정.
1: 이젠 냉각을 하자.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3: 경리나라.
4: 무슨 찰흙수수가 이렇게 달아?
5: 영월이래요.
4: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5: 영월이래요.
4: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5: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흙수수는요, 영월 찰흙수수래요.
4: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흙수수 사업단.
6: Good Music Station. CBS FM.

소소한 행복님이 일부부터 조용히 듣고 있었는데요. 다 아는 곡들이 나온 거예요. 즐겁게 두 시간 채워갈게요. 다 아는 곡이었어요? 저도요. 저도 다 아는 곡들이에요. 김현식, 내 사랑 내 곁에, 9801, 또 신진동님 청해 주셨고, 1212번으로 브라운 아이드 걸스, 이재훈이 함께 피처링했어요. 오아시스, 그리고 원 플러스 원, 당신의 모든 것을 9086번으로. 와, 정말 이 타프의 빗소리가 타닥타닥타닥 저한테 그렇게 경쾌하게만 떨어지면 좋은데 너무 무섭게 오면은 좀 힘들긴 하시겠어요. 어쨌든 모처럼 가신 여행이니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 한문평님이 너무 재밌는 글을 주셨어요. 제가요 학창시절에 한 번도 지각결석 같은 걸 안 했어요. 때는 바야흐로 1980년 초 대학 신입생 때인데 여자 선배하고 6시에 만나기로 했어요. 5시 50분에 도착을 했죠. 근데 6시 20분이 지나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게시판에 맞아 옛날에는 이제 뭐 전화 같은 거가 없으니까 다방이면 다방 같은 데 뭐 게시판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다가 김미숙 한문평이가 5시 50분부터 6시 20분까지 기다리고 간다 라고 써붙이고 왔어요. 다음 주에 학교를 갔는데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 과 여자 선배들은 야 문평이 멋진 후배야. 그리고 미숙 선배는 남자가 말이야 한 시간은 기다려야지 인내력도 없고 말이야 막 그랬다고. 옛날에 진짜 왜 그랬을까요? 왜 남자는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여자는 늦게 와야 된다고 그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재밌습니다. 우리 문평님께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고요. 옛날 생각하면서 드시라고. 아니 들으시라고 드시라고가 아니라. 태수님 미숙님도 청해 주신 조용필의 노래 전해드리죠. 제가 이렇게 하면 노래 나가는 거예요.

김밥님 청해 주신 곡이었고요. 또 창현님이 김유나 봄날은 간다. 델리 스파이스의 차우차우. 그러니까 아무리 애를 쓰고 막아보려 해도 너의 목소리가 들려. 와, 이 노래를 여기서 듣다니 오랜만이에요 하고 반가워하시는 분들 많으셨어요. 그리고 조용필 큐 이렇게 네 곡의 음악이어 들었습니다. 방송 나가는 동안 새로 오신 분들 새싹분들을 제가 쭉 추려봤더니요. 한 번씩 불러드려야 할 것 같아요. 환영하는 뜻에서 파이블님, 전지현님, 열사랑님, 또 1769, 오티모님, 하얀 그리움님, 00314888, 민주민식이 아빠님, 또 0598, 덕이장군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가끔씩이라도 매일 오시란 말씀 못 드려도요. 오셔서 흔적 남겨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더 크겠습니다. 9634-7373-0609번으로 청해 주신 거 오래 기다리셨죠? 이수만입니다. 행복.

0: 아무리 시리즈 두 번째 곡이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난 너를. 첫 번째는 아무리 뭐 너무 길어가지고 아무튼 아무리 애를 써도 너의 목소리가 들려. 그렇죠? 예, 스위스어로우의 아무리 생각해도 난 너를. 그리고 이수만의 행복 들으면서 레오나르도 비카프리오 님이 아 레오나르도 너도 비카프리오? 이수만 씨가요. 월미도에서 카페 할 때가 있었어요. 그땐 진짜 SM 대표가 될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하긴 원래 머리가 워낙 좋은 분이라. 그러게 말이에요. 예. 오, 우리 용서님은 지금은 핀란드 헬싱키에 가 계세요. 매일 따릉이 타고 여기저기 다니는데 오늘은 최고 기온이 15도네요. 바람이 심하고 비도 조금 내려서 집에서 레인보우로 방송 듣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지만 계시는 동안 행복한 동행과 이 시간에 함께 하시면 저도 즐거울 것 같아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헬싱키이긴 하지만 영화에서 많이 봤거든요. 아마 그런 것일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건강 잘 챙기시고요. 저희가 준비한 선물 말씀드릴게요. 30년 전통을 이어받은 약과 전문 이음제과에서 명품 약과 6종 세트, 소중한 옷을 새 것처럼 프랑스 명품 르세레이 마르세유에서 세탁세제, 마이 화장품에서 라헬 데이앤나이트 케어 수분 보습젤 세트, 하얀 풍선처럼 밝은 피부 발롱블랑에서 선쿠션 멀티밤 세트, 스페인 청정 자연에서 키운 펌팩토리에서 카놀리바 파미고 올리브오일 세트, 의료기기 전문기업 바이메드에서 나디 해피바디 조격기입니다.
1: 아미란 가정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육아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1: 관절

0: 직장인 주부 등 누구나 배우기 쉬운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신편입생 모집 중.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0: 떡볶이 하면 하하리.
1: 여보, 오늘 마지막 출근은 어땠어요? 30년간 고생 많았어요. 이제는 해보고 싶은 일, 마음 가는 일 해봐요. 당신의 새로운 시작, 내가 제일 많이 응원할게요. 당신과 예, 그 이상의 행복을 있습니다. 경력의 모든 순간, 이음길 HR.
2: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3: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4: 행복하게 걷고 계신가요? 잠시 후 조금 더 깊어진 밤 10시 허윤희의 꿈과 음악 사이에가 이어집니다.
5: 얼마나 공감하실지 모르겠어요. 약하기 때문에 악해지기 쉬운 건 여자고 착하기 때문에 척하기 쉬운 게 남자라는데요. 오늘도 그런 남녀가 잘 참고 잘 웃으면서 잘 보는 하루였길 바라면서 싸우지 마시라고 행복하게 지내시라고 박상원 프로듀서가 오늘 끝곡 준비했습니다. 이정석 조갑경 사랑의 대화 들으면서 물러갈게요.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상원, 구성의 김문숙, 전 김현주였고요. 내일도 함께 걸어요 우리.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홈픽.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0: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1: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1: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2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잘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탄력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잘.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위를 가볍게 미끄러지는 소금쟁이를 보면 저 가느다란 다리로 어떻게 가라앉지 않는지 신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 비밀은 바로 물의 표면 장력에 있다고 하죠. 물은 표면을 팽팽하게 유지하려는 성질에 있어서 소금쟁이처럼 작고 가벼운 몸은 물에 빠지지 않도록 받쳐준다는 겁니다. 우리의 하루에도 잘 보이지 않아도 무너지지 않게 팽팽히 받쳐주는 것들이 있지 않나요? 아침이 무거운 날에 자리를 떨치고 나서게 하는 일터도 그렇고 꼭 지켜야 할 약속과 나의 손길을 거쳐야만 하는 일들도 그럴 겁니다. 이런 걸 보면 우리를 붙들고 있다 여겼던 것들이 어쩜 삶을 팽팽하게 받쳐주는 표면 장력 같기도 하네요. 어서 오세요. 여기는 허윤희의 꿈과 음악 사이입니다.

0: 7월 21일 화요일 밤 꿈과 음악 사이의 첫 곡이었습니다. 소향 바람의 노래 전해드렸어요. 안녕하세요. 허윤입니다. 소금쟁이를 떠받치는 표면장력에 대한 이야기로 오늘 문을 열어봤습니다. 뭔가를 팽팽하게 유지해주는 힘.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도 그렇지 않은가 해요. 이것만큼은 내가 꼭 해내고 말겠다라는 오기를 만들어주기도 하니까요. 지금의 나를 가라앉지 않도록 받쳐주는 건 뭔지, 또 나를 좀 더 단단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 고운 가족들의 얘기도 궁금해지는 밤입니다. 잘 오셨어요. 나누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음악들 이쪽으로 보내주세요. 휴대전화 문자는 샵 9390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서비스고요. 방송 들으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레인보우 앱 열려 있습니다.
1: 송실사이버대에서
2: 숨실력자
1: 나의 꿈을 숨실력발이 쏴
2: 숨 실력자.
1: 내 실력이 숨 실전으로 쏴
2: 쏴 쏴
1: 실전형 커리큘럼 숭실력자 숭쏴 숭실사이버대 지금 수시 모집 중.
3: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땐
4: 콜레

0: 베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올바른 품질하면
3: 올품,
2: 올품하면
3: 올바른 품질.
2: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3: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2: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3: 올바른 품질.

0: 싱크볼 교체는
1: 아티잔.
0: 프리미엄 사각 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2: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새로운 판로가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면 판촉물 시장에 주목해 보십시오.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와 판로 개척을 위해 협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판촉물 시장에 진입, 지금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3: 카티프로 시!

0: 프로.
1: 보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다림티센.
2: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3: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4: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관,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김범수의 보고 싶다, 이승철 말리꽃, 영화 비천무 OST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꿈과 음악 사이에 일부 함께하고 계세요. 10시 19분 지나고 있습니다. 어젯밤은 선풍기 없이도 잤어요. 계절의 흐름이 느껴졌던 밤, 오늘 밤은 다시 선풍기 가동이지만요. 사랑한대님, 이게 또 습도에 따라서 같은 온도라도 못 견디겠는 날이 있고 오늘은 좀 버틸만한데 하는 날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잘 오셨습니다. 0005번으로는 유니님 저 억울해요. 월드컵 끝났다고 새벽 4시에

알람을 끄고 잤는데 그새 습관이 들었는지 알람 없이 오늘 새벽 4시에 깬거 있죠? 저 엄청 졸린데 꿈은 계속 듣고 싶어요. 계속 들을 수 있게 듣고 싶게 오늘 선곡 좀 특별히 신경 써달라고 보내셨네요. 알겠습니다. 노력할게요. 많이 피곤하시겠네요. 새벽 4시부터. 습관이 참 무섭습니다. 루하맘님은 아이가 드디어 여름방학을 맞았어요. 오늘 늦게 잘 거라고 꿈은 들으라고 하네요. 자기는 방학 동안 뭐 할지 생각한다고요. 무사히 1학기 마친 학급회장도 열심히 한 아이에게 칭찬과 함께 짜장면과 탕수육을 사줬습니다. 하셨네요. 로하인가요? 로하맘님? 아이가 로하인가 봅니다. 그렇군요. 엄마는 그거 들어, 라디오 들어, 나는 뭐 딴 거 할게 뭐 이런 분위기인가요? 엄마가 들으면 옆에서 조금 같이 듣기도 할 수 있을까요? 고맙습니다. 여름방학 맞은 거 축하하고요. 한 학기 동안 수고 많았네요. 이 노래는 마이바흐저님이 청해 주셨어요. 윤상, 김현철입니다. 사랑하오.

하루 운행을 마친 버스가 차고지로 돌아오고 지하철의 마지막 열차가 종착역에 멈추면 사람들이 떠난 자리마다 간혹 그 흔적이 남기도 한다. 좌석 아래로 굴러 들어간 이어폰 한쪽, 책갈피가 꽂힌 책 한 권, 주머니에서 빠져나온 듯한 카드 지갑 같은 것들. 그렇게 발견된 물건들은 습득된 시간과 장소가 적힌 채 유실물 보관소로 옮겨진다. 어느 다큐멘터리에서 유실물 보관소의 풍경을 본 적이 있다. 여러 개의 선반에는 온갖 가방과 쇼핑백이 줄지어 있고 우산과 양산 같은 것들도 어찌나 많던지. 얼핏 보기에는 창고 같기도 했지만 유실물이라는 이름이 측은해선지 하나같이 사연 있는 표정을 짓고 있는 것만 같았다. 세상에 잊힌 것들이 어디 물건뿐이겠는가. 눈코 뗄 새 없이 하루를 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새 잃어버리는 것들이 생긴다. 계절이 바뀌면 꼭 떠나겠다던 여행 계획, 별일 없어도 먼저 전화를 걸던 마음, 늦은 밤 쓸모없는 상상을 하며 보내던 여유까지도 모두 어디로 연기처럼 하얗게 사라져버린 걸까. 밤의 끝자락에서 그래도 유실물은 일부러 버려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 다시 찾으러 올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것. 오늘은 내 마음속 유실물 보관소도 한번 둘러봐야겠다. 오래 두고 온 마음 하나를 다시 데려오기 위해서.

긴 하루의 끝, 마음을 채우는 이야기 한 조각, 밤의 끝자락에서 함께 하셨고요. 이어서 들으신 노래, 스위트피의 음성이었습니다. 잊혀지는 것.

0: 삼겹살에 냉면 먹었는데 때마침 냉면 노래가 흘러나오네요. 잘 듣습니다. 맛있게 드셨어요? 0853번으로 보내주셨네요. 명카 드라이브의 냉면, 악뮤의 콩떡빙수, 시스타의 러빙유까지 들으셨어요. 콩떡빙수도 듣고 싶었던 노래였는데 잘 듣네요. 빙수 한 그릇 맛있게 드신 게 아니고 들으셨다고 선화님 좀 시원해지셨으면 좋겠네요. 네, 러빙유까지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1: 여보, 오늘 마지막 출근은 어땠어요? 30년간 고생 많았어요. 이제는 해보고 싶은 일, 마음 가는 일 해봐요. 당신의 새로운 시작, 내가 제일 많이 응원할게요. 당신과 예, 그 이상의 행복을 잇습니다. 경력의 모든 순간, 이음길 HR.
2: 참

0: 가족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직장인 주부든 누구나 배우기 쉬운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신편입생 모집 중.
1: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6: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7: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8: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9: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0: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11: 꿈과 음악 사이의 일부 끝곡 딸기 요거트님 신청곡이네요. 업타운 내 안의 그대 전해드리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 다시 올게요.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1: 메디힐 토너 패드
3: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2: 집에서 홈픽해
1: 홈픽
3: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2: 지금 홈픽해
1: 홈픽
2: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1: 홈픽
2: 홈픽
4: 국내 최초 특허받은 기울어진 롤펜 바이탈 프렌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튀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펜으로 돌리세요 기름과 냄새는 막아주고 자동으로 뒤집고 저어주니까 세상에 없던 요리의 편리함 바이탈 플랜트 롤펜
5: 그때도 지금도 PN 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 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6: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7: 휴레

0: 사람 많고 복잡한 여름 성수기. 그렇다면 9월의 보라카이는 어떠세요? 인파는 빠지고 바다는 가장 투명해지고 세계 3대 석양을 제대로 즐길 수 있는 보라카이 최고의 골든타임. 오성 리조트, 호핑 투어, 선셋 세일링, 해변 요가까지 CBS 시투어 올인원 패키지로 온전한 휴식을 선사합니다. 노 팁, 노 옵션, 노 쇼핑. 이 모든 혜택이 단 97만 원. 타 여행사와 꼭 비교해보세요. 9월 9일 출발,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문의전화 꿈꾸는 여행 02-771-1932, 771-1932입니다.
1: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기적이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3: 여기 우리의 얘기를 쓰겠소. 가끔 그대는

0: 여기는 비가 너무 많이 왔어요. 저녁에 비가 그쳐서 생활체조 교실 가서 운동하고 뛰다 걷다 와서 샤워하고 나니 상쾌합니다. 후텁지근한 날씨에 에어컨 아래서 남편과 와인 한잔하며 방송 듣고 계시다고. 분위기 너무 좋은데요. 별빛지혜님 보내주셨고요. 내꽃님, 허디 퇴근길에 바람이 살랑 부네요. 여름에 쉬어가는 정거장인 듯 합니다. 그러게요. 이렇게 숨을 잠깐이라도 고를 수 있게 해줘서 고마운 마음 드네요. 꿈과 음악 사이에 2부 첫 곡이었습니다. SG 워너비 우리의 얘기를 쓰겠소.
1: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카티 프로 시!

0: 프로.
1: 보조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다림티센.
2: 두꺼워 두꺼워 한 집 줄게 세 집 더.
3: 원앙아 원앙아 헌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2: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4: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5: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4: 제습한 게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5: 공기가 자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큐.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2: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3: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4: Good Music Station CBS FM

이 안에 물고기 자리, 그리고 이수영의 라라라, 조금 전에 들으신 노래 박효신의 바보였습니다. 이 안의 노래는 신이님이 신청하신 노래였네요. 내일은 2년에 한 번씩 하는 자동차 종합검사일인데 왜 이렇게 자주 돌아오는 느낌인지 모르겠어요. 제 차 연식이 쌓이는 만큼 제 나이도 속절없이 흐르고 있겠죠. 그래도 꾸몸을 듣는 이 순간만큼은 시간을 가만히 붙잡아두는 기분이 들어 참 좋습니다. 4138번으로 보내셨어요. 그렇죠. 2년이면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닌데 유독 빨리 돌아오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이벤트들이 있죠. 지내다 보면 하기 싫은 일이어서 그렇죠. 뭐 숙제처럼 느껴지는 일이어서. 음악과 함께하는 이 시간만큼은 영원처럼 잘 즐겨주셨으면 좋겠네요. 고맙습니다. 친구님은 저는 야간 근무 중이에요. 회사 동료와 일관계로 살짝 감정이 상하는 일이 있었는데 감정 안 상한 척 넘겼지만 제가 속이 좁은 건지 일하는 내내 혼잣말로 투덜투덜 거리게 되네요. 강한 척 쿨한 척 보내는 오늘을 버티게 해주는 건 제게는 차박 계획이 있는 주말입니다. 쓰다 보니까 기분이 싹 풀리네요. 성격 좋으실 것 같아요. 차박 즐겁게 잘 다녀오시고 동료분과도 잘 풀고 잘 해결됐으면 좋겠네요. 저 오늘 방학했어요. 3월 1일자로 교사 임용되고 처음 맞이하는 방학인데 너무 신나고 두근두근합니다. 방학은 무슨 기분일까 했었는데 이제 그 기분을 직접 느껴보겠습니다. 아, 일단 치맥 한잔 해야겠어요. 0568님. 학생일 때 누리는 방학과 또 선생님으로서 임용되고 처음 맞이하는 방학. 굉장히 다를 것 같습니다. 저한테도 꼭 알려주세요. 어떤 느낌인지 꼭 알려주셔야 합니다. 오렌지티님이 청해주셨어요. 델리 스파이스 고백.

개인 택시 기사입니다. 손님이 가까운 거리를 불러서 미안하다며 제게 커피를 건네주시네요.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5882번으로 보내주셨어요. 아, 그러게요. 그 받아서가 아니라 그 마음이 뭐 힘든 일도 또 일하시다 보면 많이 있을 텐데 이런 소소한 따스함 덕에 또 하루를 잘 보내시게 될 것 같습니다. 저도 훈훈해지네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안전운전 하시고요. 두 곡이었습니다. 델리 스파이스의 고백, 러브홀릭, 그대만 있다면.

아니라고 하지만 올해까지는 그래도 열심히 해보고 싶어요. 응원해 주세요. 아, 그럼요. 이 문장에 답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해보고 싶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는 해보고 싶다. 언제까지는 해보고 싶다. 포기하고 싶지 않다. 여러 가지 난관이 있지만 그럼에도 해야 하는 이유 내 안에 있는 거죠.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는 꼭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네, 저도 응원 드릴게요. 끼니는 잘 챙겨 드셔야 할 텐데. 네, 화이팅입니다. 그리고 민간인 된 큰아들과 이틀을 함께 보내는데 저 왜 이렇게 피곤한지 모르겠어요. 전역해서 좋은데 필요한 거 두성이라 이틀 동안 기사 노릇에 밥순이에 일찍 쉬고 내일 또 움직여야 하는데 잠이 쉽게 오지 않네요 하셨어요. 전역을 한 건가요 인절미님? 휴가 나와서 피곤하다고 하시는 분들 사연도 요즘 좀 자주 소개해드렸는데 좀 적응이 필요하겠죠. 한동안 또 곁에 없다가 또 챙겨야 할 몫이 생기니까 애쓰셨습니다. 이 노래는 아까 꿈은 속으로 님이 청해 주셨어요. 루이킴 내게 사랑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0: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동 하우징.
3: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 하우징의 리노베이션.
4: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 하우징.
0: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동.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2: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
3: 대학교. AI가 다

0: AI로 쉽고 편한 요즘 ERP.
1: 여보, 오늘 마지막 출근은 어땠어요? 30년간 고생 많았어요. 이제는 해보고 싶은 일, 마음 가는 일 해봐요. 당신의 새로운 시작, 내가 제일 많이 응원할게요. 당신과 예, 그 이상의 행복을 잇습니다. 경력의 모든 순간, 이음길 HR.
2: 무슨 찰흙수수가 이렇게 달아?
3: 영월이래요.
2: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3: 영월이래요.
2: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3: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흙수수는요, 영월 찰흙수수래요.
2: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흙수수 사업단.
4: 광고 전에 들으셨던 노래 B2B의 그리워하다 였어요. 내꽃님 신청곡이었고요. 그리고 아까 한여름밤의 꿀 이 노래에도 신청하신 분이 계셨어요. 잠빵우유님 신청곡이었습니다. 산이레이나의 한여름밤의 꿀이었고요. 꿈과 음악 사이의 오늘 마지막 곡입니다. 이상은의 노래요. 돌고래 자리 전해드리고요. 저는 내일 밤 10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함께한 2시간 오늘도 행복했어요. 허윤희였습니다.

0: 혈당 건강에
1: 뉴바움,
0: 운동할 때도
1: 뉴바움,
0: 장 건강에도
1: 뉴바움.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움. 검색창에 뉴바움.

0: 2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역함?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젤 바리스칼프 한번 써봐. 모발 탄력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젤 바리스칼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5: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 하우징.
4: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 하우징의 리노베이션.
5: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 하우징.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 하우징.
6: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4: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0: 확보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다림티센.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나라.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3: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2: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3: 나를 찾아.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

0: CBS FM
1: 한밤의 음반가게를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곳은 점원이 자리에 없는 무인 가게로 운영되고요. 선곡표는 홈페이지와 레인보우 앱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곡도 남겨주실 수 있는데요. 잘 적어두었다가 무심결에 툭 하고 틀어드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이고요. 레인보우 게시판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음악들을 함께 듣겠습니다.

좋은 음악들 함께하고 계신가요? 점원이 다음 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최선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한밤의 음반가게 이제 문을 닫습니다. 오늘도 한밤의 음반가게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0: CBS FM
1: 국내 최초 특허받은 기울어진 롤펜 바이탈 프렌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티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펜으로 돌리세요. 기름과 냄새는 막아주고 자동으로 뒤집고 저어주니까 세상에 없던 요리의 편리함 바이탈 프렌트 롤펜
2: 그때도 지금도 피엔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피엔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원하는 건 뭐든 뚝딱 건네주던 로봇 도라에몽 기억하시나요? 매년 여름이면 극장판 도라에몽 시리즈가 찾아오는데요. 주인공 진구는 부족한 게 많은 아이예요. 늘 실수 연발이라 가끔은 답답하게도 느껴지는데요. 그런 진구에게 도라에몽은 둘도 없는 친구가 되어줍니다. 남들이 다 하는 걸 너만 못하는 건 없어. 너에겐 별처럼 많은 가능성이 있고 넌 그걸 잡을 수 있어. 길 같은 건 가만히 서 있어선 찾을 수 없어. 스스로 걸어갈 때 길이 생기는 거야.

사실은 이 이야기는 작가 자신의 이야기라고 하죠. 어릴 적 친구처럼 부족한 게 많았던 작가는 만화로나마 위로와 용기를 주고 싶었다고 해요. 재밌는 건요, 도라에몽 역시 나사가 하나 빠진 불량 로봇이라는 거죠. 가장 부족한 로봇이 가장 부족한 소년을 만나 서로의 빈틈을 채워주는 거지요. 최강희의 영화음악, 너와 내가 만나 더 빛날 수 있길 바라봅니다.

0: 최강의 영화 음악입니다. 애니메이션 도라에몽 오프닝으로 오프닝 도라에몽의 노래 들으셨어요. 도라에몽 예전에는 동자몽이라고도 했다고 하던데 맞아요? 기억하시나요? 어릴 때 만화책으로 봤던 기억도 나시죠? 만화책으로 봤던 분들은 동자몽 그러셨었나 봐요. 극장판은 2008년부터 해마다 개봉해서 올해도 어김없이 도라에몽 극장판 신진구의 해저비밀성이 찾아왔습니다. 그나저나 어릴 적 도라에몽 부러웠죠? 뭐든 주문만 하면 주머니에서 적적 다 꺼내주잖아요. 전 그 뭐냐 기억력 식빵인가? 책 내용을 식빵으로 찍어서 먹으면 다 기억하는 거 그것이 부러웠습니다. 나중엔 배가 불러서 탈이 나가지고 결국엔 열심히 노력하자 했던 엔딩 기억하시나요? 도라에몽 주머니가 있다면 여러분은 무얼 부탁하고 싶으신가요? 한번 상상해 보시면 어떨까요? 네, 농담공님 동자몽은 처음 들어보네요. 캡틴코리아님 우리 마음을 치유해주는 강디가 있죠. 어린이날 같아요. 도라에몽 조윤진님 별로만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는 이야기 듣고 싶은 영화음악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메시지 번호는 샵9390 샵9390 레인보우는 무료입니다. 최영음 인스타 공식 계정 CBS 무비도 놀러오세요. 인스타나 네이버에서 최강희의 영화음악 검색하시면 바로 오실 수 있습니다.
1: 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

여러분, 이게 무슨 일이에요? 참 좋으네요. 와, 오랜만에 듣네요. 그쵸? 극장판 체인소맨 레제편. 뭐, 이거에 여러분들 많이 빠져서 또 음악, 이거 인더풀 신청해 주시고 했던 게 또 엊그저께 같은데. 그쵸? 시간이 참 빠르네요. 우시오 켄스케 인더풀. 몽환적이면서도 로맨틱한 분위기가 정말 아름답네요. 맛으로 치면은 중독적인 맛이었던 것 같아요. 앞서 들은 곡은 류이치 사카모토의 아쿠아, 영화 괴물에서 들었어요. 그 인더풀 듣고 있는데 이 문자를 읽었어요. 아, 이 글을 읽었어요. 광화문 여인님이 아들이 수술을 해서 퇴원하고 집에서 모처럼 듣고 있다고. 도라에몽 주머니에서 상처 하나도 없이 다 낫게 해주는 약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강디님 목소리 들으니 힘나요. 감사해요. 하셨어요. 이거 이 글을 읽으면서 상상을 하면서 참 따뜻하다. 사랑이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죠. 네, 도라에몽 주머니에서 뭘 꺼내고 싶나요? 했더니 네, 정수재님은 네, 아드님의 상처를 낫게 해주는 약을 꺼내고 싶다고 하셨네요. 딸기산도님, 다 큰 울 아들내미 방에도 도라에몽 인형이 가득이요. 아, 애니의 힘을 느낍니다, 저는. 얼마 전에 토이스토리 1, 2, 3, 4, 5까지 한 번에 몰아보고서 아, 애니란 좋은 것이구나. 다시 한번 크게 느꼈어요. 네. 토이스토리 피규어를 얼마나 찾아봤던지 사진 않았습니다. 보기만 했어요. 팔의 김부장님, 오늘 저녁 6시 30분 도라에몽 마법주머니에서 영사배가 나옵니다. 맞아요. 맞아요. 잘 알려주셨어요. 오늘 영사배에서 재미가 나옵니다.

오늘 영삽에 그 러닝타임도 짧지 않고 네 길고 또 알차고 재미있으실 거예요. 앤드쌤이라고 마음 심리상담가님 나오시고 그러니까 심리상담도 해주시고 그 애착 유형도 봐주시고 또 개그맨 요새 대세 개그맨 이무일님 나오셔서 또 재미는 덤이요 또 솔직한 매력까지 보여주셔서 우리 제작진들은 다 푹 빠지셨어요. 푹. 여러분들도 꼭 본방사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유튜브 최강희의 맞나요? 네,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최강희 영화음악 아닙니다.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영사배입니다. 제 최애 도라에몽이에요. 매일 행복할 수 있는 주문이지요. 여름 감기로 2주를 고생하고 있는데 오프닝 너무 반가웠어요. 6681님. 도라에몽 삼총사 사진 보내주셨어요. 아 그리고 파래 김부장님은 곧 할머니 생신이라 도라에몽 주머니에서 임영웅 콘서트 티켓이 나왔으면 좋겠다고도 추가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2021님은 방학 숙제 대신해주는 로봇 꺼내주면 좋겠다네요. 네. 그러면 8의 김부장님이 신청해주신 알라딘 OST 중에 A Whole New World 듣고 올까요? 피보 브라이슨, 레지나 벨이 부릅니다.

이 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 네가 좋을까? 근데 너는 나한테 왜 그럴까? 내 사랑은 왜 항상 어려울까? 사랑이 대체 뭘까? 사랑을 배울 순 없을까? 네가 좋아, 좋아 죽겠어. 안녕하세요. 최강의 영화음악 DJ 최강입니다. 제가 사랑을 한번 배워보려고요. 영화로 유튜브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줄여서 영사배. 우리 같이 배워봐요. 사랑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네,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영사배. 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아, 진짜 사랑을 많이 배우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궁금하네요. 아, 저는 진짜 많이 배우고 있어요. 네, 배우신 사랑이 있다면 남겨주세요. 궁금하네요. 전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데. 들으신 곡은 베토벤 투어 중에서 제임스 잉그램, 달리 파튼이 함께한 The Day I Fall in Love. 또 그 전에 들으셨던 곡은 A Whole New World였습니다. 요즘 비가 계속 와서 유모차 끌고 우산 들고 어린이집에 보내고 출근길이 참 힘드네요. 그쵸, 짐이 많으니까. 하원길엔 비가 좀 그쳐서 아가랑 놀이터에서 놀고 싶어요. 5774님 놀고 싶어요. 그래도 또 이런 게 사랑인가요? 사진도 보내주셨는데 어머나 어머 빵 터졌어요. 어머 비 오는 날 선글라스 끼고 잔뜩 멋부린 아가. 아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네요. 햄버거 옷 입었네요. 머리도 예쁘게 따고. 어, 힙하네요. 힙해. 7679님 저는 비가 와서 좋은 1인입니다. 물기 잔뜩 머금은 나무도 좋고 촉촉한 흙냄새도 좋고 오늘은 커피 한잔 들고 동네 산자락에서 시간 보내고 있어요. 이런 여유는 방학하는 내일이면 당분간 누릴 수 없어서 더 소중합니다 하셨네요. 그쵸. 또 비 오는 날 좋아하시나 봐요. 좋아하는 것에는 향기가 있죠. 예전에 사랑은 은반이에라는 영화에서 남자 주인공이 아이스하키 선수예요. 나중에 부상으로 피겨스케이팅 선수가 되는데 얼음 냄새를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닥에 이렇게 가만히 누워서 얼음 냄새를 맡는 장면이 되게 인상 깊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여름을 좋아해서 여름 향기를 되게 좋아해요. 저도. 이번 주 영화 공연 선물입니다. 디즈니 명작 애니메이션을 오케스트라 연주와 함께 즐겨보십시오. 디즈니 판타지아 인 콘서트 초대합니다. 8월 4일 저녁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이고요. 하나 더 있죠. 아름다운 여름밤 야외에서 영화음악을 즐겨보면 어떨까요?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연천 DMG 국제음악제가 주관하는 별이 빛나는 밤에 영화음악 클래식 콘서트에 초대합니다. 7월 31일 연천군 백학 자유로 리조트 야외 무대예요. 자세한 내용은 공지사항 참고해 주시고요. 보고 싶은 분들은 각각 말머리 디즈니 혹은 연천 적어주시고 본인 성함도 적으셔서 유료문자 샵 9390으로 신청해 주십시오. 네. 사연을 하나 두 개 더 하고 음악을 들을까요? 지금 음악을 들을까요? 하나 더 하고 들을까요? 네. 네, 뭘 할까요? 자, 이 시간에 하나 들었겠다고요?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고르기가 어렵네요. 가디언스 오브 갤럭시 3 중에서 라디오헤드 크립.

0: We are together now. 지금부터 함께 영화 음악.
1: 최강희의 영화 음악. 캬, 보이후드 중에서 콜드플레이의 옐로우까지 들으셨습니다. 와, 근사하네요. 오지은님 글이 마음에 콕, 정말 동감합니다. 오늘 진짜 목소리로 숨쉬게 했다, 선곡으로 숨먹게 하는 캬 하셨는데, 네, 오지은님 멘트가 장난 없는데요. 멘트 좀 치시는데요. 네. 감성 채우고 있는데 제 무시무시한 글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어떡해요? 1994님. 남편 취미가 피규어 모으기예요. 근데 모으기만 하고 청소는 안 해서 제가 오늘 먼지 청소하고 있는데

너무 잘 맞습니다 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하얀 바다님, 천막으로 만든 주차장 천막을 난타하듯 비가 내립니다. 세찬 빗소리를 들으며 음악을 들으니 감성 만땅입니다 하셨습니다. 토독토독토독 내리는 빗소리는 좋지만 와상창창 내릴 때는 좀 무서울 것 같기도 한데 그것도 감성인가요? 궁금해지네요. 네, 비 오는 날은 차박이죠? 하신 분도 있었어요. 조원생님. 아, 차박도 근사하죠. 네. 둘리공사님은 오락가락 학창시절엔 이런 날 오락시간을 요구해서 장기자랑 등을 했었는데 추억 돋네요. 맞아요. 선생님, 사랑 얘기해주세요. 첫사랑 얘기해주세요. 이러곤 했었는데. 그쵸? 노래 듣겠습니다. 페넬로피 중에 아이슬란드 밴드죠. 시기오로스, 호피폴라.

0: 최강희의 영화음악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머쉬드림에서 프리미엄 누룽지와 현미새우칩 세트, 올바유에서 피부장벽 개선 크림과 유기농 레몬즙, 유기동물의 안전한 삶을 지원하는 커피공방 드립앤드롭의 드립백 세트, 예술영화관 애무시네마에서 영화 티켓, 두서출판 작가에서 월간문화전문지 쿨투라 6개월 구독권을 드립니다.
1: 만나야 될 사람은 반드시 만난다고 들었어요.
2: 끝내 어긋나는 만남도 있어요.
3: 누군가를 열심히 사랑하면 이룰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4: 그런 건 아마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발명되지 못할 거예요.
3: 태워다 줘서 고마워요. 라면 먹을래요?
5: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헤어지자.
6: 내가 그렇게 만만합니까?
7: 내가 그렇게 나쁩니까?
0: 우리를 울고 웃게 했던 영화들, 그 많은 사랑 얘기들 기억하세요? 저 최강희가 영화로 사랑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저랑 같이 배워봐요. 사랑. 다들 어렵잖아요. 다들 모르잖아요. 유튜브 채널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줄여서 영사배. 사랑 같이 배워볼까요? 기다릴게요. 네, 지금 베니스의 사랑 메인 테마 흐르고 있는데요. 내가 비 오는 날도 참 좋네요. 여러분이랑 좋은 음악도 듣고.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네, 습도가 높은데 오늘도 잘 보내시고 내일에서 또 만나요.

0: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2: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역함?
3: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2: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3: 그럼 몽젤 바리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탄력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지도 93% 줄어든대.
2: 헐, 몽젤 바리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4: 잘 만들었다, 몽젤.
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4: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식사와 식사 사이 그 허전한 틈을 채워주는 작은 즐거움으로 간식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일상의 활기와 기분 좋은 에너지를 더해주는데요. 특히 요즘처럼 여행이나 드라이브를 많이 떠나는 시기엔 빠질 수 없는 여행의 동반자죠. 차 안에서 보내는 길고 지루한 시간 동안 출출함을 달래주고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몸에 필요한 에너지를 채우면서 기분까지 밝게 만들어줍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등학교 간식 시간을 손꼽아 기다리던 설렘 기억나세요? 정성껏 차려진 식사처럼 격식을 갖추지 않아도 손끝으로 집어드는 간단한 한 입은 어른이 된 지금도 즐기게 됩니다. 일상의 작은 틈을 채우는 맛있는 간식은 생기와 행복을 불어넣는 마법 같은 존재죠. 더위와 잦은 비 소식에 지쳐있다면 나만을 위한 간식 타임으로 즐거움을 되찾아보세요. 일상의 작은 행복이 더해질 겁니다.

들리나요? 선물 받은 하루의 시작.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피아니스트 김정원입니다. 7월 21일 화요일 아침의 첫 곡은 엘라 피츠제럴드가 노래한 Cheek to Cheek 보내드렸습니다. 끼니 사이에 간식이 주는 즐거움. 그 유혹은 참 뿌리치기 힘들죠. 일이 잘 안 풀려서 답답할 때, 뭐 그냥 입이 심심할 때 먹는 간식 한 입이 기분을 생각보다 많이 바꿔주잖아요. 요즘처럼 여행을 많이 떠나는 계절엔 또 차에서 먹는 간식 준비하는 즐거움도 있고요. 또 휴게소에서 어떤 거 사 먹을까 즐거운 고민을 하는 것도 여행의 또 묘미 중에 하나죠. 이 어린 시절 간식 시간을 손꼽아 기다리던 그 마음이 어른이 된 지금도 여전한 것 같습니다. 뭐 어른이 된 다음에는 간식 몸에 좋지 않으니까 웬만하면 피하려고 하고 끊으려고 하고 하지만 아주 소량의 간식은 그 주는 기쁨이 또 건강에 좋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간식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또 취향에 따라서 짠 간식 좋아하는 분, 또 단 간식 좋아하시는 분들 따로따로 있으시잖아요.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는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요하네스 브람스의 세 개의 인터메조 작품번호 117 가운데 1번 E 플랫 주황조를 라드 루프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영혼의 자장가예요. 얼마나 이 음악이 큰 위안을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마음이 이렇게 마음의 평화가 필요할 때 찾아 듣는 혹은 찾아 연주하는 곡입니다. 자, 청취자 참여 안내해드릴게요. 휴대폰 문자 메시지는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사연은 50원, 긴 사연은 100원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모바일과 PC에서 CBS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방송도 쉽게 들으시고 문자 참여도 무료로 하실 수 있죠.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인스타그램 계정 주소는 adangcbs 영문으로 ADANGCBS 쭉 풀어서 쓰시면 되고요. 저희 프로그램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포털 사이트에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검색하셔도 인스타그램으로 연결됩니다. 또 매일 만나는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에는 쇼팽의 왈츠 전곡을 순서대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유섬님이 저는 옥수수 좋아해요. 한알 뜯어 먹으면 오래 먹고 입이 심심하지 않아요. 이런 메시지 보내오셨네요. 옥수수 너무 맛있죠. 그리고 정말 말씀하신 대로 뜯어 먹는 재미. 그리고 저도 간식이 너무 짜거나 너무 달거나 하지 않은 약간 이런 슴슴한 맛의 간식들 좋아하거든요. 저도 옥수수 너무 좋아하고요. 뻥튀기 같은 거 이렇게 많이 먹어도 큰 뭐 칼로리가 높거나 몸에 많이 해롭지 않은 그런 간식들 좋아합니다. 옥수수는 뭐 1등 간식이죠. 자, 이어지는 곡은요. 모차르트 오페라 돈지오반니 가운데 손에 손을 잡고 듣겠습니다. 소프라노 캐슬린 베틀과 테너 플라시도 도밍고가 노래하고요. 제임스 레바인이 주연하는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오케스트라가 함께 연주합니다.

모차르트의 오페라 돈 조반니 가운데 손에 손을 잡고 소프라노 캐슬린 베틀과 테너 플라시도 도밍고의 노래 그리고 제임스 레바인이 지휘하는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 들었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구스타프 야누흐의 질문에 프란츠 카프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름다움을 보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늙지 않는 법입니다. 청춘은 행복합니다.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능력이 상실되면 위안 없는 노년과 몰락 그리고 불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것도 능력의 하나라는 것입니다. 청춘이 행복한 것은 아름다운 것이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아름답게 보이니까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게 되고 그래서 행복합니다. 나이 들어서도 아름다운 게 보이는 사람은 여전히 청춘입니다. 아름다운 것을 보고 감탄하고 심장이 뛰고 아름다움의 한복판으로 달려가고 싶고 아름다움에 몰입하게 되는 동안 우리는 청춘입니다. 카프카는 아름다운 게 아름답게 보이지 않게 되는 순간 노년이 된다고 말합니다. 아름다운 것을 볼 줄 아는 능력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의 삶은 몰락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게 아름다운 것으로 보이지 않게 되면서 우리는 불행해집니다.

저녁에는 하늘 위에 별들이 떴습니다. 광활한 우주의 바다에 떠있는 고독한 별들은 지독하게 아름다웠습니다. 별은 오래도록 아름답습니다. 별은 변함없이 아름답습니다. 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잊고 사는 삶은 불행합니다. 나뭇가지 사이에 큰 별 하나가 걸려 있습니다. 샛별입니다. 샛별을 가지 끝에 걸고 서서 지상을 밝히는 시간은 아름답습니다. 황홀합니다. 나희덕 시인은 어둠은 아직이라는 시에서 별은 어둠의 문을 여는 손잡이, 어둠의 망토에 달린 단추, 어둠의 거미줄에 맺힌 밤이슬이라고 노래했습니다. 별이 지닌 상징을 참 아름답게 노래합니다. 별을 아름답게 바라보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언제나 청춘으로 사는 사람일 겁니다. 시를 읽는 동안 나도 별이라는 손잡이를 열고 어둠의 안쪽으로 들어가 보고 싶었습니다. 어둠의 상자에 새겨진 별 문양을 손으로 만져보며 어둠을 더듬어 보고 싶었습니다. 어둠의 웅덩이에 떠있는 이파리 같은 별을 건져 물방울을 털어내며 흔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심흥문 시 정혜련 곡 별을 캐는 밤 베이스 바리톤 길병민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후리지아 향기님이 이 곡을 신청해 주셨네요. 그렇지만 이 곡은 원래 준비되어 있던 곡이었거든요. 아, 이렇게 텔레파시 통하는 것도 참 즐거운 일이에요. 사실 후리지아 향기님 어저께도 신청곡을 들려드렸는데 오늘은 우연히 또 이렇게 맞았습니다. 아, 뭔가 통하네요. 자, 제가 음악에 앞서 소개한 이야기는 시인 도종환의 책 상처와 결별하기에서 일부분 발췌한 내용이었습니다. 아름다운 것을 볼 줄 아는 능력이 사라지는 순간 노년이 시작된다. 카프카의 말인데 참 마음에 남네요.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아름다움에 감동할 수 있는 마음이 살아있느냐의 문제라는 거겠죠.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게 보는 눈뿐만이 아니라 재미있는 것을 재미있게 느끼는 것, 즐거운 것을 즐겁게 느끼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렸을 때 그렇게 즐거웠던 일들이 어느 때부터인가 그닥 재미없게 느껴지는 것들 참 많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놀이공원 가서 막 익스트림한 놀이기구 타는 걸 그렇게 좋아했거든요. 뭐 롤러코스터, 바이킹 같은 것들. 그런데 서른쯤에 오랜만에 놀이공원을 갔는데 그런 것들이 다 재미가 없더라고요. 재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막 어지럽고 불쾌하기까지 해준 순간에 아, 내가 늙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아름다운 것을 보고 아름다움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여유가 없어서 점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별은 늘 그 자리에 있고 저녁 노을은 어제도 아름다웠을 거잖아요. 우리가 그걸 보지 못했을 뿐이겠죠. 나희덕 시인이 별은 어둠의 문을 여는 손잡이라고 표현했다는데 아름다움은 우리를 뭔가 다른 세계로 데려가는 문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작은 것에도 감동하고 예쁘다 느낄 줄 아는 마음이 살아있는 한 우리는 여전히 청춘이겠죠. 남영라님이 아직까지 아름다운 게 다 아름답게 보여서 청춘이라고 기뻐하셨습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요. 조금 마음이 울적해지는 곡인데 너무 아름다우니까 울적해지지 마시고 그냥 아름답게 들어주시면 좋을 곡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글라즈노프의 엘레지 G단초고요. 제라드 쿠스의 비올라 그리고 브리짓 앙젤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글라즈노프의 엘레지 G단조, 제라트쿠스의 비올라, 브리지 앙젤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자, 이어지는 순서는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입니다. 쇼팽의 왈츠, 오늘은 여덟 번째 왈츠, A플랫 장조, 오프스로는 64의 3입니다. 이 오프스 번호가요, 잠깐 설명드리면은 어떤 곡은 오프스 번호 하나를 온전하게 할당받은 곡이 있고요. 대부분 조금 규모가 큰 곡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작은 곡은 한 오프스 넘버 안에 몇 개가 이렇게 세트로 묶여있는 게 있어요. 5번 왈츠 같은 경우는 오프스 42 하나를 온전히 혼자서 차지했던 대왈츠였고요. 그 다음에 6, 7, 8번 3개는 OP 64의 1, 64의 2, 64의 3 이렇게 오프스 한 오프스 안에서 3곡으로 이렇게 나누어 가졌죠. 조금 이렇게 작은 왈츠입니다. 그런데 이 한 오프스 번호는 또 약간 뭐랄까요? 이어지는 모음곡 같은 느낌을 살짝 가져요. 그래서 연주자들이 OP 64를 연주할 때는 이렇게 세 개를 한 세트로 연주하곤 또 하죠. 저도 이 쇼팽의 최후 3년 동안의 작품을 녹음했던 음반에서 이 OP 64 왈츠 세 개를 연주했었는데 그때 이렇게 뭔가 하나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스토리를 이어가듯이 연주를 했었어서 제가 이 64번 세 개의 왈츠는 재연주로 계속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64의 첫 번째 왈츠가 강아지 왈츠였고요. 두 번째가 어제 들으신 굉장히 유명한 그 멜랑콜리안 선율의 C샵 단조 왈츠였잖아요. 오늘 들으실 64의 3번 마지막 왈츠는 그 세 곡 가운데 가장 잘 안 알려진 작품입니다. 저 역시 한때는 좀 멜랑콜리한 C샵 단조 왈츠나 또 이렇게 사랑스러운 강아지 왈츠에 비하면 조금은 좀 존재감이 옅은 곡이다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왈츠는 들으면 들을수록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지나쳤던 아름다움이 시간이 흐를수록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고 화려함 대신에 깊이와 품위를 들려주기 시작하거든요. 오래 함께할수록 더 많은 것을 내어주는 작품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김정원의 연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쇼팽의 왈츠 A플랫 장조 오퍼스 64의 3번 김정원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어떠셨나요? 제 이야기를 듣고 들으셨는데 그런 느낌이 드셨나요? 아닐 수도 있어요. 뭔가 귀에 쏙 안 들어오는데 라는 느낌 가지셨을 수 있습니다. 저도 한참 동안 그랬거든요. 클래식 음악은 조금 이렇게 한 번에 꽂히는 음악도 있고요. 조금 계속 몇 번 들어야지 좋아지는 곡들도 있으니까 어떤 곡들은 조금 인내심을 가지고 들어보세요. 싫지는 않잖아요. 자, 이어지는 곡은요. 아, 로모모로라는 닉네임 쓰시는 청취자분의 신청곡입니다. 시네마 천국 가운데 사랑의 테마 신청해 주셨어요. 아유, 너무 좋죠? 엔니오 모리코네의 음악입니다. 이삭 펄만의 바이올린, 그리고 존 윌리엄스가 주연하는 피츠버그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 하시죠.

영화 시네마 천국 시네마 파라디소 가운데 사랑의 테마 보내드렸습니다. 이삭 펄만의 바이올린 존 윌리엄스가 주연한 피츠버그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아까 전에 팬님이 OP64는 특별한 남바이지요. 이 쇼팽 왈츠, 하이든의 현악 사중주 종달새, 멘델손의 바이올린 협주곡, 베토벤의 교향곡 5번 운명 하셨습니다. 저도 이 OP 넘버에 좀 한 가닥 하는데요. 이 보면 팬님도 엄청나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 베토벤 운명은 67 아닌가요? 네, 나머지는 맞는 것 같습니다. 맨델손의 바이올린 협주곡 64도 저도 바로 떠오르고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오늘 1부 끝곡으로는 라흐마니노프의 교향곡 2번 2단조 오프스 27 가운데 3악장 아다지오 준비했습니다. 미하일 플랫네프가 주연한 러시아 내셔널 오케스트라 연주로 띄우고요. 이 곡 듣고 우리는 잠시 후 2부에서 와글와글 음악 퀴즈와 함께 다시 만나죠.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 2부 첫 곡은 송길자 씨 임금수곡 강 건너 봄이 오듯 소프라노 임선혜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어제 고영도 님이 듣고 싶다고 하신 곡이죠. 잘 들으셨죠? 빨강머리 님이 이 목소리로 노래하는 여인을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노랫말도 목소리도 너무 아름다운 곡 이렇게 말씀해 주셨네요. 아, 저는 빨강머리 님의 이 멘트가 너무 아름다운데요. 참 목소리가 청아하죠. 우리 아름다운 당신에게와도 깊은 인연이 있는 소프라노 강혜정의 음성이었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주 아름다운 당신에게 드리는 공연 선물입니다. 디즈니의 명작 판타지아를 공연으로 만나는 필름 콘서트 디즈니 판타지아 인 콘서트가 열립니다. 김성진 지휘의 디토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판타지아, 판타지아 2000의 명장면과 함께 차이콥스키의 호두까기 인형, 스트라빈스키의 불새 등이 연주됩니다. 8월 4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입니다. 데이빗 이 지휘의 강남 심포니 오케스트라 공연에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피아니스트 박종혜의 협연으로 생상스의 피아노 협주곡 5번 이집트, 림스키 코사코프의 교향 모음곡 세헤라자데를 연주하죠. 8월 5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심포니 수석 플루티스트 김유빈, 고음악의 대가 챔발리스트 리처드 이가의 듀오 리사이틀에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의 플루트 소나타 전곡 무대로 8월 22일 토요일 오후 5시 부천아트센터 콘서트홀, 8월 24일 월요일 저녁 8시 롯데 콘서트홀입니다. 이번엔 책 선물인데요. 고호성의 책 모자 인문학입니다. 단순한 패션을 넘어 인류의 문명과 상상력, 시대의 아픔과 상처를 담은 모자 이야기죠. 35년간 모자 제조 및 수출업을 해온 모자 장인의 살아있는 기록입니다. 공연과 책 선물 원하시는 분들은요, 반드시 본인 성함을 적으셔서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십시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펜델의 오페라 세르세 가운데 정다운 나무 그늘 오르페우스 챔버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첫 곡 제가 가수를 잘못 소개했죠. 강 건너 봄이 오듯 우리가 소프라노 강혜정의 노래로도 많이 들었었는데 오늘 들려드린 버전은 소프라노 임선혜의 음성이었습니다. 두 분 다 너무 아름답고 청아한 음성을 가진 성악가들이죠. 자, 이어지는 곡은요. 아비가일님의 신청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슈베르트의 아르페지오의 소나타 A단조 1악장 신청해 주셨는데요. 안토니 메네세스의 첼로, 제라르 위스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듣겠습니다.

시베르트의 아르페지오네 소나타 A단조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모데라토, 안토니 메네세스의 첼로, 제라르 위스의 피아노였고요. 이 곡은 아비가일님의 신청곡으로 함께했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정답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10분 뽑아서 선물 보내드리고요. 정답과 관계없이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 500번째, 1000번째, 2000번째 분들에게는 모바일 쿠폰 드리겠습니다. 또 퀴즈의 정답을 가장 먼저 맞춰주신 세 분께는요. 한스케이크에서 케이크 교환할 수 있는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게요. 자, 오늘 퀴즈 역시 네 곡의 힌트음악과 함께 생각해보시면서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시거나 아니면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실 경우는 꼭 비밀글 비공개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 힌트 음악 드립니다.

자, 첫 번째 힌트막으로 두 개의 프렐류드, 쇼팽의 24개의 프렐류드 가운데 두 곡을 들려드렸습니다. 작품으로 28, 24개의 프렐류드인데요. 15번 D플랫 장조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빗방울, 오늘도 신청해 주신 분이 많으셨어요. 아까 전에 그레이스님도 이 곡 듣고 싶다고 하셨었고요. 그런데 오늘은 이 곡만 들려드리지 않았고 이어서 바로 연주되는 16번 B플랫 단조까지 보내드렸습니다. 어떠셨나요? 58초 걸리는 프렐류드였는데요. 아, 지옥이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고 또 질주, 심연으로의 질주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는 곡입니다. 굉장히 빠르고 격렬하고 아주 불안을 극도로 자극하는 그런 곡인데요. 이 곡의 연주는 마르타 아르헤치가 정말 일품입니다. 거의 그녀의 시그니처라고도 할 수 있는 프렐류드인데요. 아무튼 이 쇼팽이 조르상도와 함께 스페인 남쪽에 있는 섬 마요르카에 머물 때 작곡한 곡입니다. 자, 스페인 남쪽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스페인은 이미 정답에서 멀어졌죠. 많은 분들이 스페인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16번 이 마르타 아르헤르츠의 연주의 상징이라고도 할 수 있는 16번까지 들려드렸다는 것이 큰 힌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고차원적으로 생각을 했는데요. 힌트 막 두 번째 또 한번 들어보실까요?

0: 자, 두 번째 힌트만 하겠습니다. 카를로스 가르데의 포로나 카베타, 간발의 차이 보내드렸습니다. 탱고의 황제라 불리는 카를로스 가르데의 작품이죠. 영화 여인의 향기에서 주인공이 탱고를 출 때 이 곡이 흐르면서 정말 이 곡이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탱고 역시 오늘의 정답을 맞힐 수 있는 중요한 힌트입니다. 이 카를로스 가르델이라는 작곡가도 그렇고요. 아까 전에 들려드렸던 쇼팽의 프렐류드, 정말 폭풍 같은 질주, 그 연주를 보여준 마르타 아르헤리치라는 시대 최고의 피아니스트, 전설적인 피아니스트 역시 중요한 힌트입니다. 탱고는 우루과이 그리고 이 나라에서 시작되고 발달한 춤이죠. 이 나라가 어딘지 정답 아시는 분들 50원의 이용료가 부과되는 유료 문자 샵 9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 힌트 막 드립니다.
1: 굿 이브닝 레이디즈 앤 젠틀맨. 마이 네임 이즈 요요 마. 유어 첼리스트 포 디스 이브닝.

자, 오늘 퀴즈 세 번째 힌트막으로 피아졸라, 아스트로 피아졸라의 리베르탕고를 제프리 사이먼이 지휘하는 런던 첼로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요요마 첼리스트 함께 했는데요. 아, 목소리도 참 좋네요. 리베르탱고라는 곡 제목은 자유를 의미하는 스페인어 리베르타의 탱고를 결합한 거죠. 리베르탕고. 고전 탱고가 아닌 새롭고

자유로운 탱고를 의미하는데요. 이 탱고와 피아졸라의 공통점은 바로 이 나라죠. 이 나라는 어디일까요? 자, 세 번째 힌트까지 듣고 이제는 정답 보내주신 분들 많이 계신데요. 아직 정답을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정답을 절대로 피해갈 수 없는 외나무다리 힌트. 오늘의 정답인 이 나라는 남부의 안데스 산맥, 북부의 사막지대를 비롯해 파타고니아의 황무지, 이구아수 폭포 등 대자연의 수많은 모습을 가지고 있죠. 20세기 최고의 축구선수로 꼽히는 디에고 마라도나, 또 마라도나의 후계자인 리오넬 메시 모두 이 나라 출신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탱고의 기원도 이 나라에서 찾을 수 있죠. 이번 북중미 월드컵 우승을 스페인이 차지했는데요. 결승전에서 연장전까지 치른 끝에 이 나라를 1-0으로 이겼습니다. 수도가 부에노스아이레스인 이 나라는 어디일까요? 이제 많은 분들께서 정답 보내주고 계신데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50원의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9390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힌트 음악 보내드릴게요. 마지막 힌트 음악으로는 아까 많은 분들이 몇몇 분들이 예상해 주셨는데 Don't Cry For Me 이것을 아우 큰일 날 뻔했어요. Don't Cry For 예, 이것을 마돈나의 노래로 준비했습니다. 영국 가수 줄리 코빙턴이 1976년에 처음 부른 곡인데요. 1978년 뮤지컬 에비타 넘버로도 불리기 시작했죠. 뮤지컬 에비타는 이 나라의 영부인 에바 페론의 생애를 다룬 내용인데요. 가난한 시골 출신에서 영부인까지 오른 에바가 발코니에서 자신을 낮추고 국민을 높이면서 부른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마돈나가 1996년에 커버해서 큰 사랑을 받았는데요. 이번 북중미 월드컵의 스페인과 이 나라 결승전 하프타임 쇼에 지휘자 구스타보 두다멜, 우리나라의 BTS 그리고 또 이 노래를 부른 마돈나도 출연을 했죠. 자, 이 나라가 어딘지 정답 음악이 끝나기 전까지 보내주세요. 마지막 힌트 음악입니다.

오늘 퀴즈 마지막 힌트막으로 Don't Cry For Me Argentina 마돈나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마다나.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힌트막 네 곡을 모두 들어봤는데요. 오늘 퀴즈의 정답은 바로 아르헨티나였습니다. 아르헨티나. 아, 마지막 힌트 곡참 좋지 않았나요? 제가 제 생에서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본게 정말 손에 꼽거든요. 그만큼 영화관을 많이 안 갔는데, 아, 예비타를 빈에 있는 영화관에서 봤었어요. 아, 굉장히 감동적으로 봤었던 기억이 나고요. 또 마돈나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선입견도 많이 내려놓게 된, 아, 또 그런 영화였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웠고 얼마나 노래가 좋았었는지. 자, 많은 분들 참여해 주셨네요. 먼저 당첨자 6분 소개해 드릴게요. 정답과 관계없이 모바일 쿠폰 받으실 세 분인데요. 500번째 문자 보내주신 4175번님, 그리고 1000번째 문자 보내주신 5166번님, 그리고 2000번째 문자 참여해 주신 1017번님 세분다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 또 아르헨티나 정답 맞춰 주셨습니다. 자, 퀴즈의 정답을 또 가장 먼저 맞춰주신 세 분께는 한스케이크에서 케이크 교환할 수 있는 모바일 쿠폰 드리는데요. 받으실 세 분은 9954번님, 7651번님, 3069번님, 이렇게 세 분은 케이크 교환권 받게 되시겠습니다. 그 외에 당첨되신 10분께는 개별적으로 당첨 소식 전해드릴게요. 당첨자 확인은 방송 후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자, 참여해주신 분들 모두 모두 감사드리고요. 당첨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지금까지 와글와글 음악 퀴즈였습니다. 아, 많은 분들이 오늘 퀴즈 정답이 스페인일 거라고 예상하셨나 봐요. 아무래도 우승 국가니까. 그래서, 아, 정답도 1등만 기억하는 세상이 아니라는 따뜻한 퀴즈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는 문자 보내주신 분도 계셨어요. 또 그렇게 봐주니까 감사드리네요. 너무너무 잘했죠. 그리고 아르헨티나는 워낙에 또 팬이 많잖아요. 메시도 있고. 또 이번에 스페인에서 그 19세 라민 야말 정말 뭐 축구 천재였는데, 아까 전에 우리 피디님이 시작하기 전에 그 메시가 어린 야말 목욕시키는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20살 차이가 나더라고요. 근데 그런 인연에서 또 이렇게 월드컵 결승전에서 만나는 인연까지 된두 사람의 인연도 참, 특별했어요. 자, 이어지는 곡은요. 아, 이 곡은 누구의 신청곡 아니죠? 피디님. 피디님의 픽입니다. 자, 야누시카 샹카의 곡입니다. T42. 참 매력적인 재즈곡인데요. 예후디 메뉴인의 바이올린, 존 에드리지와 얀 블록의 기타, 그리고 피에르 미셸롯의 베이스 연주로 함께 듣겠습니다.

0: 상큼한 음악이었습니다. T42 예후디 메뉴네 발린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CBS 스마일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소중한 순간을 함께하는 한스케이크에서 모바일 상품권, 메디컬 스킨케어 전문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라헬 화장품에서는 라헬 데이케어의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제, 지니더 바틀에서 현명한 엄마들의 선택 아이나라 베이비 샴푸 바디워시 로션 세트, 정식품에서 오리지널 두유 베지미를 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곡입니다. 루로이 앤더슨의 나팔수의 휴일 보내드릴게요. 아서 피들러가 지휘하는 보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예요. 지금까지 피아니스트 김정원이었고요.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아름다운 당신에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FM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CBS FM은 아름다운 음악, 좋은 음악을 통해 청취자 여러분께 사랑과 기쁨을 드리기 위해 방송 제작자 모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CBS의 편성 책임자는 변희철 콘텐츠 본부장이며 광고 책임자는 최승진 마케팅 사업 본부장입니다. C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지키고 있습니다. FM 93.9 MHz CBS 음악

0: FM입니다. HLKY
1: 아름다운 라디오 93.9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2: 장수하세, 건강하세, 장수는 별이 다섯, 장수 돌침대
3: 별이 다섯 개.
1: 면역력에 좋은 장수 돌침대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된 것을 보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가장 소중한 약속을 우리 손에 주신 주님, 흔들릴 때마다 이 귀한 말씀을 꺼내봅니다. 나무 위로 올라갔던 삭개오처럼 우리도 주님을 향하여 힘껏 고개를 들게 하소서. 주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함께 할 첫 곡은 언약의 주 하나님 248장 찬송입니다. 박동현의 곡으로 함께 합니다. 이어서 나의 죄 모두 지신 주님 256장 찬송에 새롭게 곡을 붙였습니다. 아이노삽 창단의 찬양 보내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다니엘 12장 13절 말씀.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네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네 몫을 누릴 것임이라.

주께서 우리에게 참 평안을 약속하셨습니다. 끝까지 인내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횃불 합창단의 찬양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유창원의 음성으로 주님 가신 길을 따라, 김인수의 음성으로 성령의 은사를 이어서 듣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상지국의 찬양으로 보내드렸습니다. 배상진님께서 너 하나님께 이끌려 듣고 싶다고 청해 주셔서 김정과 일천번제 찬양 준비했고요. 딸기님께서는 주님 안에서 하루하루 가족들과 이웃들과 함께 알차게 보람되게 지내길 기도 드려봅니다 하시면서 저장미꽃 위에 이슬을 청해 주셨어요. 가족에 대한 기도 그리고 또 교회 식구들에 대한 건강 염려 딸기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올려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임재청의 찬양으로 저장미꽃 위에 이슬 보내드릴게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어제 항암 치료받고 돌아오신 서연님께서 빈혈 수치가 많이 떨어져서 항암 중인데 수혈을 받고 항암 치료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남은 항암 치료 무사히 잘 받고 수술 잘할 수 있도록 빈혈 수치 정상으로 올라갈 수 있게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보내주셨어요. 서연님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남은 치유 과정에 주님께서 치유의 손으로 함께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유동근님께서는 새벽 기도 준비하면서 빗소리에 잠시 멈칫하다가 이내 마음 굳혀먹고 예배당으로 발길을 옮깁니다. 전국의 믿음의 관속님들께서도 빗길 안전한 발걸음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비 오는 날이 많아서 유동근님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 이 새벽 시간에 안전하게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찬양 청해 주셔서 강동화의 찬양으로 준비했고요. 이어서 신예숙님이 청하신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옥합의 찬양 보내드립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1: 은혜로운 찬양으로 함께하는 이 시간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받고 있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CBS 홈페이지 라디오 클릭하시고 음악 FM에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게시판에 신청곡과 함께 사연 남겨주십시오. 방송 듣는 중에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의 게시판 이용하셔도 되고요. 휴대폰 문자메시지 보내실 분들은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문자 보내주십시오.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3: 경리나라
1: 황유리님 처음 글 올려주셨어요. 샬롬 인사 건네주시면서 이 노래를 듣고 모두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꼭 틀어주세요. 적어주셨습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1부의 끝곡으로 황유리님의 신청곡 보내드립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팀룩 워십의 찬양입니다. 잠시 후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에 다시 뵐게요.

0: 아름다운 라디오 93.9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1: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큐.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의 문을 엽니다. 2부의 첫 곡은 박운성님께서 정하신 메리 제인의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이어서 축복이 할배님께서 정하신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프레이즈 유니온의 찬양으로 보내드립니다.

뜻을 따라 7월 22일 수요일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요절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보므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오늘은 당신의 눈과 귀는 복이 있나요? 라는 제목으로 묵상합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베풀어 주신 최고의 선물은 천국 복음입니다. 천국 복음은 곧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공관 복음서에서 일관되게 가르치신 천국 복음은 사실 이미 우리 안에 세상 한복판에 살아있는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세상 어디에나 깃들어 있는 천국을 발견하고 때로는 천국을 일구며 천국을 지금 살아내라는 가르침을 여러 비유로 가르치셨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으나 그들 유대교 종교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3장 14절 말씀입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렇게 되었다고 밝혀주십니다. 육신의 눈과 귀가 열려 있어도 마음의 눈과 귀를 닫게 하는 완악함은 결국 천국의 비밀을 깨달을 능력이나 기회까지도 앗아간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육신의 눈과 귀뿐만 아니라 영의 눈과 귀가 열린 영안의 사람들입니다. 그 눈과 귀로 하나님 나라의 실상을 보고 듣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말씀으로 창조된 만물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을 찬양하며 하늘의 새와 들의 꽃을 보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의 아름다움까지 볼 수 있는 신미 안의 기쁨을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주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사람으로 살게 하소서. 아멘.

어두운 내 눈 밝히사 김준만의 찬양이었습니다. 이번에는 375장 나는 갈 길 모르니 정현진과 목진학 국립합창단의 찬양 들으시고요. 신용란의 음성으로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보내드립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처음 문자 보내주셨어요. 딸기라떼님 반갑습니다. 새벽 예배갈 준비하면서 듣습니다. 보내주셨고요. 초병희님께서는 출첵하셨어요. 연꽃님께서는 레이니 이모티콘으로 인사 건네주셨고요. 휴대전화 뒷번호 0702번. 요즘 들어 체력이 떨어지니까 기본적으로 하던 루틴들이 무너지네요. 고지식한 성격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유약한 성격이었어요. 모두 궂은 날씨에 건강 잘 챙기세요 하고 보내주셨어요. 고지식하게 루틴으로 하시던 게 뭘까요? 궁금하네요. 아, 예전에는 아 이까 더위쯤이야 괜찮아. 요 정도 비는 맞아도 돼 괜찮아. 그랬었는데 말이죠.

그래서 예전부터 그 삼복더위에 체력 보충하느라고 복다리면 했나 봅니다. 좀 쉬시는 것도 필요하고요. 체력 보충하시는 것도 필요하죠. 몸잘 돌봐주세요. 하얀 귤꽃님, 엄청난 간증을 해주셨어요. 지난 주말에 엄정행님의 어서 돌아오오 찬송 흐를 때 처음에 제가 아들에게 부르는 마음으로 눈물이 흘렀는데 2절, 3절 부르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불러주시는 찬송이구나 깨달았습니다. 회개의 눈물을 주셔서 정말 오랜만에 예배 드리러 갔습니다. 교회 앉자마자 찬양 시간에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네요. 다시 주님 품으로 이끌어 주신 건 내맥입니다. 덕분에 회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찬양의 열기 이 찬양에 더 눈물이 났습니다. 이제부턴 더욱더 소중한 예배에 저의 시간을 낭비하기로 했어요 하고 보내셨는데 거룩한 낭비네요. 더 눈물 나게 했던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김활성의 곡으로 청해 주셔서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조이포유 저녁재방송으로 들어오신 스태핑님께서 조수아의 찬양으로 그 이름 청하셨어요. 함께 할게요.

잃은 것은 찾은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네. 지금까지 있었던 죽음을 다 더해도 생명 옆에 놓으면 잔 하나 채우기에도 부족할 걸세.

프레드릭 비크너의 고드릭 중에서 한 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전해주셨습니다. 광야를 건너 고통의 짐 지며 우리에게로 걸어오셨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크로스의 성기합창단이었습니다. 먼저 보내드린 곡, 주 예수 우리 구하려, 정은숙의 찬양으로 함께했습니다. 이수원님께서 빈들의 마른 풀같이 청해 주셨어요. 안성진의 찬양으로 보내드릴게요.

0: 은혜로운 찬송과 성가를 전해드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도 받습니다.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신청곡과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390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조이포유에서 다시 방송되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샵 7997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1: 지금까지 지내온 것 프리지아님께서 청하신 찬양 서울 모태탑 장단의 곡으로 보내드립니다.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1: 경리나라.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5: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6: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0: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쇼리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 세포 보관. 내 몸 안에 NK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 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싱크볼 교체는 아티잔. 프리미엄 사각 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1: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끝곡으로 유리정우님께서 청하신 어쿠스틱 워십의 찬양 주님 말씀하시면 보내드립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이명희였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0: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핏. 눈 뜨자마자 핏. 아이와 함께 핏.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1: 오래오래 락토핏
0: 종근당 건강
2: 건강기능식품.
3: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4: 떴다 고양시. 고양시가 문화성지로 떴다. 초대형 콘서트 고양콘과 GTX로 더 가까워진 접근성. 다양한 전시, 축제가 어우러진 트렌드의 도시. 문화성지로 떴다.

0: 세계가 찾는 무대 고향콘의 도시 문화성지로 떴다 고향 특례시
1: 아름다운 라디오 93.9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2: 장수하세 건강하세 장수는 별이 다섯 장수 돌쇼파
3: 별이 다섯 개
1: 면역력에 좋은 장수 돌쇼파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바닷물이 썰물로 빠져나가고 나면 그동안 물에 가려져 있던 크고 작은 바위와 조개들이 모습을 드러내죠. 항상 가까이 있었지만 물 아래 숨겨져서 보이지 않던 세상. 이런 걸 보면 썰물의 시간이 존재하는 이유가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풍요로움이 물러가는 것 같은 썰물의 시간을 만날 때가 있죠. 하지만 그 시간에도 분명 나름의 이유가 있음을 묵상합니다. 우리 삶의 바닥에 숨겨진 소중한 것들을 다시 확인해 보라는 주님의 메시지가 아닐까요? 수요일 아침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네, 정통 찬송가를 영어로 들으니까 감동이 색다르다고 팽이아범님. 비어있는 선곡표를 다 청취자 여러분께서 메꾸어 주신 겁니다. 최선자님 주신 노래 올드 러기드 크라스 갈보리 산 위에, 그리고 나의 갈 길 다가도록님 인 더 스윗 바이 앤 바이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꽃마리님 듣고 싶어 하신 곡은 Out of my bondage, sorrow and night,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였습니다. 7월 22일 수요일, 흐렸다가 맑았다가 개었다가 비가 오다가, 장마철이라서 대기가 불안정하다 보니까 날씨 예보가 잘 맞지 않을 때도 많고요. 하늘 표정이 어떻게 달라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 상태도 달라집니다. 오늘은 그래도 장맛비가 소강 상태인 지역이 많은데요. 구름이 짙게 낀 아침, 흐리지만 고요한 하늘 표정을 담아서 이 아침 잔잔하고 평화롭게 함께 시작해보죠. 박운성님 주신 노래입니다. Safe in the arms, 주 예수 넓은 품에.

쉼을 위해 제주 올레길을 찾은 적이 있습니다. 굳은 날씨 속에서도 내일 목까지 욕심내서 무리하게 완주했죠. 하지만 숙소에 누워 온몸에 통증을 마주했을 때 문득 부끄러운 마음이 밀려왔습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소망으로 드리는 기도는커녕 목적지에 빨리 당도하겠다는 집착으로 보낸 하루가 어쩌면 그동안 살아온 내 삶의 속도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순례자를 뜻하는 영어 필그림의 어원은 들판을 가로질러란 뜻의 라틴어에서 유래했습니다. 속도의 문명을 잠시 내려놓고 두 발로 대지를 밟으며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는 이가 순례자죠. 작가 밀란 쿤데라는 말했습니다. 빠름은 망각과 하나이고 느림은 기억과 하나다. 속도를 줄여야 비로소 소중한 가치들이 떠오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아브라함이 익숙한 터전을 떠나 길을 나선 길 위의 신앙에서 시작됐습니다. 속도에 저당 잡혀 정작 중요한 영혼의 소리를 잊은 채 살고 있진 않습니까? 잠시 속도를 줄이고 주님을 향해 천천히 걸으며 이미 가득한 내면의 은혜를 기억해내는 복된 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국민일보와 함께하는 아침 묵상, 광영교회 서우성 목사님의 느림의 은혜

어떤 청취자분께서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방금 흐른 이 버전을 사바나 초원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정말 사바나 초원이 생각나고 길이 있는 사자, 표범이 달려다니는 라이온 킹의 장면들도 생각나고 그렇습니다. 우모자 합창단의 노래로 들으신 어메이징 그레이스였고요. 오늘은 최병진님 신청곡으로 함께했습니다. 우리 며느라기 김민정, 아 교회보다 저를 좋아하지만 시아버지 덕분에 정민아의 어메이징 그레이스도 좋아하고 우리 집에서는 천하무적 외손자 한진우 이사가서 더 보고 싶은데 생일입니다. 늘 건강하고 어두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총을 기도드립니다. 예, 대부분의 집에서 그 손주들, 아기들이 왕이죠. 제일 큰 손님이에요. 그쵸? 손주 오는 날 집에 맛있는 게 제일로 많고 역시 시아버지 사랑,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군요. 며느님을 며느라기 이렇게 부르시는 게 참 따뜻하고 좋습니다. 7월 22일 수요일 정민아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함께하고 계세요.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2: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1: 서울사이버대학교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2: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먼 타국에서 듣는 미나님 목소리가 반갑게 들리는 오후입니다. 항상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오동나무님. 캐나다 에드먼튼에서 참여하신 데니보이님 계신 곳은 지금 캐나다가 산불 때문에 대낮에도 뿌옇고 공기가 퀴퀴하대요. 매년 여름철마다 이런 산불 연기의 고통이 늘 이어진다고 하는데 걱정입니다. 데니보이님 댁 인근은 어떤가요? 울 나라사랑님, 참 좋은 세상입니다. 우리 집 애가 미국에서도 지금 레인보우로 실시간으로 듣고 있습니다. 예,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2부 함께 하시려면 이 CBS 레인보우 앱을 폰에 설치하셔야 해요. 조이 포유 채널에서 7시부터 이어갑니다. 에밀루 해리스 웨이퍼링 스트레인저, 방황하는 순례자, 일부 닿는 곡입니다.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3: 모든 인쇄 가능한
1: 성원 에드피아
3: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성원 에드피아
3: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4: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3: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5: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7: 세수하고 한 장 쓱딱 꽂혀 간편하게 한 장 쓱딱 꽂혀 화장 전에 한 장 쓱딱 꽂혀 하루 5분 쉽게
8: 쓱딱 꽂혀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딱 꽂혀
9: 메디힐 토너 패드
1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8: 집에서 홈픽해
9: 홈픽
1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8: 지금 홈픽해
9: 홈픽
8: 방문 택배도 캡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9: 홈픽
8: 홈픽
11: 국내 최초 특허받은 기울어진 롤펜 바이탈 플랜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티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펜으로 돌리세요 기름과 냄새는 막아주고 자동으로 뒤집고 저어주니까 세상에 없던 요리의 편리함 바이탈 플랜트 롤펜
12: 그때도 지금도 피엔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피엔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4: 휴레기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SNS에서 화제가 된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가게 앞에 붙은 안내문인데요. 에어컨 파워 냉방으로 틀었음. 이 한마디에 당장 들어가고 싶다, 사장님 센스 최고, 이런 반응이 쏟아졌죠. 여기서 포인트는 사람들이 지금 가장 듣고 싶은 말을 해줬단 거예요. 더운 날씨에 시원한 공간을 찾는 마음을 먼저 알아준 거죠. 그래서 짧은 한 줄이 큰 공감을 얻은 것 같아요. 필요한 순간 딱 필요한 말을 만나면 그 하루는 좀 더 신나고 좀 더 즐겁겠죠? 주디스의 마음을 읽어주는 파워 뮤직, 오늘도 빵빵하게 틀어드릴게요.

0: C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연애 아침 7월 22일 수요일입니다. 아침 햇살이 너무 반갑네요 하신 펭귄님 남부지방에서 듣고 계신 것 같아요. 어디신가요? 우리 펭귄님 마음에 쏙 들었을 노래 케니 로긴스의 Footloose 파원행방처럼 시원하게 보내드렸습니다. 이시걸님은 파원행방은 너무 추운데요? 아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 지하철에도 보면 냉방 약자를 위한 칸이 따로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파원행방과 더불어서 훈훈하고 좀 마음 따뜻해지는 음악들도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C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1: 안녕하십니까.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중현입니다. 응급 상황에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짧은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인구 소멸을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우리들의 밝은 미래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가득한 사회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기독교 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1: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1: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경동 나비엔.
3: 글레오?
4: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3: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4: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3: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5: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7: 여보, 오늘 마지막 출근은 어땠어요? 30년간 고생 많았어요. 이제는 해보고 싶은 일, 마음 가는 일 해봐요. 당신의 새로운 시작, 내가 제일 많이 응원할게요. 당신과 예, 그 이상의 행복을 잇습니다. 경력의 모든 순간, 이음길 HR.
8: 지금까지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의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 하이빌 파크밸리. 8월 오픈 예정. 1533-0589. 주식회사 동일토건.
9: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10: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9: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10: 나를 찾아.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

크리던스 클리어워터 리바이벌의 Who Will Stop the Rain 다다님 신청곡이었고요. 그 전에 에어서플라이의 Lost in Love는 길버트를 찾아서님께 드리는 파워 냉방 노래였습니다. 너무 좋아해 주셨네요. S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수요일 함께하고 계세요. 동글동글이님이 똑똑똑 잠시 들어가도 될까요? 그럼요. 어서 오세요. 파워 냉방 중입니다. 오셔서 시원한 노래 함께 들으시죠. 이크림님, 냉탕 온탕 날씨에 에어컨 때문에 감기에 걸렸는데 목이 너무 아파요. 모두 감기 조심하세요. 우리 주디스 진짜 감기 조심하셔야 돼요. 요즘에는 그 습한 것도 한몫하는 것 같고 또 덥고 또 에어컨 계속 트니까 또 춥고

0: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히 목이 안 좋으실 때는 주무실 때 손수건을 목에 한번 두르고 주무셔보세요. 훨씬 다음날 목 컨디션이 좋아진답니다. 옷은 좀 가볍고 시원하게 입으시더라도 목에 손수건 한 장 두르시는 것만으로도 컨디션이 아주 많이 달라진답니다. 7시 16분 지나고 있어요. C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그대 아침 날씨 정보 이수경 기상 리포터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와, 오늘 포항은 낮 기온이 37도까지 오른다면서요?
1: 네, 남부지방은 장마가 주춤하면서 오늘도 33도 이상의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포항의 낮 기온이 사람의 체온보다 높은 37도가 예상되면서 폭염 대비 단단히 하셔야겠는데요. 기온뿐 아니라 습도가 높아서 체감 온도는 이보다 더 높을 수 있겠습니다. 이 폭염특보 지역도 점차 확대되는 가운데 그 밖의 지역 낮 기온 대구가 35도, 창원 34도, 광주와 강릉 33도, 대전 32도, 서울도 30도까지 예상되는데요. 오늘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간간이 비가 내리겠지만 지역에 따라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도 많겠습니다. 오늘 내릴 비의 양은 중부와 경북 지역에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60mm 정도가 되겠는데요. 그 밖에 남부지방도 산발적으로 5에서 40mm 정도의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내일과 모레도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겠는데요. 남부지방은 당분간 오늘 같은 무더위가 이어지겠고 중부지방은 토요일까지 길게 장맛비 예보가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기온 서울 24도, 부산 27도, 광주와 대구 28도입니다. 지금까지 그대 아침 날씨였습니다.

허니 드리퍼스의 Sea of Love, 코코모의 비치 보이스에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8358님, 오늘 비치 보이스 노래 듣고 싶었는데 딱 나오네요. 아, 여긴 아침부터 찜통입니다. 어디신가요? 포항이신가요? 포항 오늘 37도까지 오른다고. 오늘은 대구보다 포항이 더 더워요. 포프리카라고 해야 할 것 같아요. 더위 잘 견뎌내시라고 시원한 노래 전해드렸습니다. 5739님,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시부모님이 오신다기에 아침 차려놓고 6시에 출근했습니다. 몸은 고되지만 행복을 시작하는 방송 들으면서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봅니다. 3시 반에 일어나셨어요? 아, 출근을 핑계로 좀 이렇게 슬쩍 건너뛰시거나 뭐 밀키트 같은 걸로 간단하게 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최선을 다하셨군요. 예쁜 마음 덕분에 시부모님은 든든한 아침 식사 하시겠지만 5739님 뭐 드셨나요? 드시긴 하셨어요. 오늘 건강 잘 챙기셔야 할 것 같아요. 오후 되면 굉장히 피곤하실 것 같은데 5739님 커피 쿠폰 드립니다. CBS 음악FM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수요일

TLC No Scrubs, C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수요일 함께하고 계세요. 아이유 안여유님께서 코코모의 비치 보이스요? 제가 잘못 들었나요? 아닙니다. 재환 아빠님, 저도 그렇게 들었는데요. 아니, 다들 좀 집중해서 들으시나 해가지고 제가 한번 그렇게 한 건 아닌데요. 수정하겠습니다. 비치 보이스의 코코모 들으셨던 거였어요. C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오늘의 기분을 닮은 노래, 노래 한 곡으로 하루를 디자인합니다. 주디와 음악 코디. 오늘 주디의 코디송은 박효신의 야생화입니다. 아픔을 견디고 다시 피어나는 모든 분들께 전하는 노래. 박효신의 야생화 뒤에 어떤 노래가 어울릴지 주디스의 센스 있는 선곡 이와 함께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샵 9390, 우물정 939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드는 문자로 주시거나 레인보우 이용하셔도 됩니다.

이도윤님이 역시 김나박이라고. 김범수, 나얼, 박효신, 이수 가창력 4대 천왕 중에 나얼과 박효신의 노래로 오늘의 코디송 완성했습니다. 박효신의 야생화에 이어서 0123님께서 어려움을 이겨내고 삶을 꿋꿋이 살아간다는 메시지가 잘 통해요. 나얼의 바람기억 추천합니다 하셨고요. 3391님 가창력 뛰어난 두 가수의 음성이 잘 어울려요. 3632님 웅장하고 분위기 있는 노래로 엮어봅니다 이렇게 추천해 주셨어요. 세 분께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맨디 웨스트라이프의 노래는 5802님 신청곡으로 이어집니다.

0: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3: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4: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0: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5: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6: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5: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6: 경리나라.
3: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7: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8: 노무법인 폐
7: 1544-7575.
9: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10: 참 좋은 여행.
11: AI가 다

0: AI로 쉽고 편한 요즘 ERP. 아로스 ERP.
1: 자기 그 김치 알아? 김치 품평의 두 부문 대상 받은 김치. 헉, 무슨 김치인데?
2: 참매실 새벽밤 김치, 2023년 배추김치, 2025년 무김치. 김치 품평의 최초 두 부문 대상. 대상답네.
3: 새벽밤 김치.
2: 새벽밤 제조, 새벽판매.
4: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4.

0: 가족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이재명 정부는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국정과제로 채택하였습니다. 국가 경찰의 권한은 나누고 매년 꾸준히 자치경찰 지자체 예산은 증가하여 지역 맞춤형 치안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자치경찰제, 생각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2: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3: 파라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라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라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4: 션 맨데스, 카밀라 카베요의 I Know What You Did Last Summer, 5335님과 들으면서 수요일 김윤주의 그대와 있는 아침 2부로 갑니다.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2: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2: 홈픽.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1: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1: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다섯 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어캄?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잘 바리스칼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잘 바리스칼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잘.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5: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8시 그대 아침 뉴스콕.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지하 핵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곡괭이 산을 조만간 타격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친이란 무장세력인 후티 반군이 홍해를 봉쇄하면 미국이 처리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주요 기업들의 실적 호조와 반도체주의 반등에 힘입어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세계 바둑 랭킹 1위인 신진서 구단이 바둑 AI 카타고를 상대로 2연승을 거뒀습니다. 공식 경기에서 인간이 AI에 바둑으로 이긴 건 2016년 이세돌 구단 이후 10년 만입니다. 최근 경기 여주시 소양천에서 포획된 악어가 국제 멸종 위기종인 샴 악어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소방당국은 애완용 악어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몸 길이 50cm 크기의 악어를 포획했습니다. 제주해 안에서 금어기 기간 소라를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가 잇따라 적발되면서 해경이 단속 강화에 나섰습니다. 금어기 기간에는 단순 체험 목적이라도 채취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최근 취업난과 치솟는 물가로 인해 친구와의 만남 횟수를 줄이거나 약속을 피하는 이른바 프렌드플레이션 현상이 청년층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하고 있습니다. 어제 경기 북부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임진강 일대에 홍수 경보가

이뤄졌습니다. 오늘은 오전까지 중부 내륙과 전북 서부를 중심으로 100mm 이상의 강한 비가 오겠습니다. 남부는 폭염이 이어지겠고 한낮 기온은 서울이 30도, 광주 33도, 포항은 3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0: 열시녀님, 습해서 머리가 자꾸 꼬부라져요. 알죠, 알죠. 저도 반곱슬이라 너무나 잘합니다. 이놈의 비 때문에 꼬부라지는 머리. 그래도 머리는 꼬부라져도 마음은 꼬부라지지 마시라고. 에이스 오브 베이스의 더 사인, 시원한 노래 7976님 신청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설레는 하루의 시작,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수요일 2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뉴스콕에 이어서 오늘의 퀴즈콕 문제 드립니다. 정부는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어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패류별로 금어기를 정하고 있어요. 최근 제주에서 금어기인 이 수산물을 불법 채취한 주민들이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이 수산물은 무엇일까요? 1번 골뱅이, 2번 소라. 골뱅이냐 소라냐. 정답과 함께 제주 여행 에피소드 있으신가요? 보내주세요. 5분 뽑아서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샵 9390, 우물정 939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드는 문자로 주시거나 레인보우 이용하셔도 됩니다.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1: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

0: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 숭실사이버대에서 숭실력자 나의 꿈을 숭실력발이 쏴
2: 숭실력자
1: 내 실력이 숭실전으로 쏴
2: 쏴 쏴 숭쏴
1: 실전형 커리큘럼 숭실력자 숭쏴 숭실사이버대 지금 수시 모집 중
3: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4: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5: 서울사이버대학교.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판촉물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새로운 판로가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면 판촉물 시장에 주목해 보십시오.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와 판로 개척을 위해 협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판촉물 시장에 진입 지금 한국판촉물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6: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7: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6: 왕타 칫솔 한 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죽 칫솔
7: 왕타 칫솔
6: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8: 시원해
6: 무슨 찰옥수수가 이렇게 달아?
8: 영월이래요.
6: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8: 영월이래요.
6: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8: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옥수수는요. 영월 찰옥수수래요.
6: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옥수수 사업단.
9: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C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낯선 사람들의 낯선 사람들, 이소라의 청혼 들으셨고요. 두 곡에서 들리는 공통 목소리가 바로 소라 언니 이소라 씨였죠. 오늘의 힌트 노래 들으셨으면 바로 정답 맞춰주실 수 있었어요. 퀴즈곡 오늘의 정답은 2번 소라였습니다. 2667님, 제주도 신혼여행 가서 군대 동기를 만나서 회포를 풀다가 새벽에 들어갔거든요. 침대가 아니라 화장실로 쫓겨나서 잔 추억이 있습니다. 신혼여행에 이건 너무했다. 어쨌든 정답 2번 소라 맞춰주셨고요. 4881님, 제주도 놀러간 친구가 소라 먹고 남은 껍질 선물이라고 가져왔더라고요. 아, 이게 뭐냐고 했는데 진짜 신기하게 바닷소리 들려서 지금도 집에 있습니다. 이것도 되게 괜찮은 선물 아이템인 것 같아요. 6679님도 있으시대요. 1994년 신혼여행 중에 먹은 뿔소라 껍데기를 아직도 간직하고 있으시다고 실제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와, 신기해요. 31년 된 뿔소라 껍데기 정답과 함께 보내주셨고요. 지난주 제주도에 혼녀 갔다 오셨대요. 1333님 그리고 0116님은 지금 제주도에서 듣고 계시다고. 제 버킷리스트가 한 달에 한번 한라산 정상 등반하기인데요. 오늘이 7번째 오르는 중입니다. 이렇게 정답 보내주셨습니다. 한라산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너무 예뻐요. 물기 머금은 예쁜 초록 나무들 사진 잘 받았습니다. 다섯 분께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8시 19분 48초 지나고 있습니다. 0316님 신청하셨어요. 라우브 파리스 인 더 레인.

비가 그친 강릉에서 듣고 계시대요. 제키리님 오늘 처음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도 안전 운행 부탁드려요. C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존 트라볼타 올리비아 뉴튼 존의 서머 나이츠 그 전에 리말의 네버엔딩 스토리 9069님 신청곡이었고요. 9769번으로 보내주신 에드시런의 포토그래프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생선 진열하면서 듣습니다 하신 2195님 영업 준비 중이시군요. 바다솔님은 커피잔 책상 위에 놓고 스캔 작업하다가 꽈당 가셨대요. 저런 안 다치셨나요? 침착하게 도와주는 분이 있어서 그래도 행복합니다. 아, 좋은 직장 다니시네요. 좋은 동료가 있는 곳이 좋은 직장인 것 같아요. 문자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 단문은 50원 장문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로 사용과 신청곡 받고 있고요. CBS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도 방송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3478님께서 신청해 주셨는데요. 이 노래 제 맘대로 주디와 주디스 주제곡 해도 될까요? 샤키라 Zoo.

그란데 체시 제이 니키 미나주의 뱅뱅. 4772님 너무 습하고 더워서 컨디션이 좀 안 좋으시대요. 기분 전환하시라고 시원한 음악 전해드렸습니다.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수요일 함께하고 계세요. 주디스를 설레게 하는 노래, 이 노래 들으면 두근두근 심장이 뛴다 하는 노래 있으신가요? 사연과 함께 팝송 세 곡 또는 가요 세 곡을 신청해 주세요. 말머리에는 설렘이라고 적어주시고요. 샵 9390, 우물정 939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드는 문자로 주시거나 레인보우 이용하셔도 됩니다. 홈페이지 사연 신청란에도 사연과 함께 팝송 세 곡, 가요 세 곡 신청해 주시면 불금이라 설렘 코너에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크리스 디버그예요. The Lady in Red. 0747님 신청곡.

0: 아밀한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1: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3: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0: 싫어.
1: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4: 슈가버블,
3: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좋은 약을 찾아 항해하는 글로벌 제약회사 일양약품.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당신은 클래식과 만날 운명입니다. 9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기다릴게요.
4: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선물입니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밝고 따뜻한 이야기, 좋은 생각에서 정기 구독권, 아름다운 비주얼을 만드는 아비주에서 네일아트 상품권,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점심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 꽃수와 아로마 오일로 피부에 수분 팡팡, 닥터아스킨 아토 하이드로 크림, 바다 위 테마파크 펜스타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을 드립니다.

수요일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손명의 PD 박현주 작가 아나운서 김윤주였고요. 천안에서 여수로 가고 계시대요. 9769님과 포지션의 I love you 들으면서 그대와 여는 아침 마칩니다. 오늘 하루도 당신 거예요.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3: 모든 인쇄 가능한
4: 성원 에드피아
3: 온라인 주문 간편한
4: 성원 에드피아
3: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4: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5: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4: 성원 에드피아
6: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7: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8: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9: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10: 메디힐 토너 패드
11: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2: 집에서 홈픽 해
13: 홈픽
11: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2: 지금 홈픽

0: 방문 택배도 캡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홈픽. 홈픽.
1: 국내 최초 특허받은 기울어진 롤펜 바이탈 플랜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튀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펜으로 돌리세요. 기름과 냄새는 막아주고 자동으로 뒤집고 저어주니까 세상에 없던 요리의 편리함. 바이탈 플랜트 롤펜.
2: 그때도 지금도 피엔 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피엔 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4: 휴레

0: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름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산으로 바다로 떠납니다. 그래서 이맘때가 되면 괜히 마음이 들뜨는데요. 그 가운데 푸른 산이나 잔잔한 바닷가에 텐트를 치는 캠핑은 단어만 들어도 설레게 만들죠. 낮에는 파란 풍경을 바라보고 저녁에는 텐트 앞에 앉아 선선한 바람을 느끼고, 물론 집처럼 편하지는 않습니다. 덥기도 하고 벌레는 많고 잠자리가 불편할 수도 있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다시 떠나요. 도시에선 쉽게 느낄 수 없는 여유와 자연의 소리를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스름한 저녁이 찾아오면 타오르는 장작불 앞에 모여앉거나 밤하늘을 수놓는 별들을 바라보거나, 그때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순간 불편함을 모두 잊게 만드는 낭만이 자연에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었던 일보다 함께 웃고 추억을 만든 시간이 더 오래 기억에 남는데요. 이번 여름에 어딘가로 떠나실 계획 있으신가요?